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슬한 가을바람에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입 두입 떨어지는 단풍이 노랑빛 황홀함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가을의 향기는 봄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감수를 안겨주며 감동 추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 아마당에서는

한국에 계시는 리옥단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옥단 씨는 가을바람에 한입 두입 떨어지는 예쁜 단풍잎을 보면은 마음은 어느덧 낙엽이 뒤덮인 고향길을 거닐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처럼 노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단풍의 마음을 요청해 왔는데요. 리옥단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책 읽기 좋은 선선한 날씨와 높아진 하늘, 지는 낙엽과 같은 사색의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수북히 쌓여있는 낙엽을 보느라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낙엽 줄기로 당기기도 하고 고운 단풍잎을 책갈피에 곱게 간직하던 동년 시절도 그리워납니다. 용정시의 리화란 씨는 60고개를 넘은 친구들이 항상 즐겁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즐겨보는 소품 새호라비를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나 내려놔라. 나를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야, 일어나 하지 마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놈아, 그게 밤중에 서박 안 굶기도 뭐지, 정신 잘못됐지요? 역시 좀 똥땡이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 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회전의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니구나. 아, 아버지 밥 한 날이구만. 예?
1: 에이,
2: 어,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마야 되니? 어? 이마 공에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3: 어?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
3: 아,
1: 예. 아파 죽겠네. 니 어째 집안 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 자고?
2: 또 아침에
1: 보자. 그럼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를 마당으로 못 간다.
2: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 해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자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지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지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유,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됨도.
1: 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 대신도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랬는데, 에? 말 바른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세포털을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 계속 너도 그렇다, 야. 아버지 일어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철철철철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 정말.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려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에 하란도 아침에? 내 아침에 하란도, 예?
1: 어, 해라.
2: 내가 그럼 감자 봐 왔구만, 예?
1: 어, 그래, 알았다. 아, 그냥
3: 놀랐다.
1: 야, 놀랐다. 그럼 제 기지 마.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하면 노벨을 그리래.
3: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3: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셔플샹 달아가 소금 때 가싸오라.
3: 야, 그 칼치 소금 다 불에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 이게 바카만 아이까시나,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카만 아이까시나, 순간.
1: 야.
2: 이게 뭐임도 개자자하겠으니,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2: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전주인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전주인. 아버지는 누구 나를 양보라 함도. 예?
1: 야, 박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2: 어?
1: 야, 그리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과부를 만나러 갔을 때 박카메라 가세. 나는 그 박카메라 아이까지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박카메라 다 봐봤다. 사람 난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0: 네 사람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옷 사 먹겠니? 이거 정말
1: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2: 에이
3: 아 민들레 저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 야 당신들의 된장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어 아 역시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후회라 아 전문안에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1: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몰라 내 생에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잔금은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3: 에이
1: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예
1: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예 맞습니다
1: 야 내 입마 갠데 니네다 더덕 전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양 185원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1: 야 나는 이만 니 네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이 쌀뚱물을 확 쏟아
0: 아유 아침부터 정말 이단 촌주임이 공작도 시작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비없는 새끼
1: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예 억울합니다 글쎄
0: 아, 네 무슨 게 억울해야
1: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잔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양 1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안 맞을지 에?
0: 그게 정말 조금 비라탄데
1: 비라탄데 글쎄 비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미치는 것 같지만
1: 내 어째 미쳐야 되는가 말라 어? 어?
0: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1: 알았어
3: 상금 주는 것들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프로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 되는 거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임으로서 아이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이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1: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마야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한가?
0: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1: 야 이래 볼거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새로 오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어어 쭉 나가라 어 지금 어렸을 때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0: 어째 아이 그렇게 했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셨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주소 내부는 내게 입니다
0: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야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아
1: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계속도 좀 두문두문 내부도 계속은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군
0: 이건 알겠는데 임매
1: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매 야가 맞다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매
0: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대.
1: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주임입니다 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아니 예 이야
1: 무슨 버섯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에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야 잘했다 잘했다
3: 은행에서 다금을 내려보냈단다
0: 야 이거 지금 시름싹 났다 야, 야. 만날 그 버섯 전문 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싹 나다
1: 시름싹 나다 야, 야 그래서 말하는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어? 어? 뜨겠다 야야야야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3: 달세자 되는 나 정말
1: 아버지 야를 봐서 눈 딱 부르도록 내가 어찌를 가
3: 에이 무슨 소리 한가 아니 쫀쾅 쫀용인데
0: 야 너는 어제 신경이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디 이 위대한 주임으로 콩방맹일 일이니? 내 네 심보를 몰라서

0: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모아놓고 개잡이나 할 뿐에서
1: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해?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로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0: 아이고 아이고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의 고액에 싹 들어갔을까? 너 비치지 마, 너 비치지 마, 비치지 마.
2: 아, 내 말이 한판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계획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0: 옳소.
2: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장난감도
0: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다 한데 진짜 령덕감이요 령덕감이.
1: 아버지 뭐시 오늘날 손살을 오래 잔뜩 쳤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호 얻어가지자 그래도.
0: 야, 여기 당장 발밖에 그, 모으게
1: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0: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그죠?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오리 뛰고 내리 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버텨주지 못할 정도 거기서 무슨 뜯어내겠다고. 얘만 네 사색하고 그 짓살이길래 주임 자리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1: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로 돼서 따가닥 떨어지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0: 어?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네하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내 행위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촌에서 못 알아들어 두패란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 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1: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누카를 싹 빼먹겠다 이게.
2: 무슨 타제?
1: 뭐에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어? 아버지 정말 너무 아프구만 어찌.
0: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1: 아, 같이 산다, 이거.
0: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 땡기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저거.
1: 왔다가라, 왔다가라.
0: 야, 소원대 째야. 맹심해.
1: 왔다갔다.
0: 보자.
1: 아, 이러소.
0: 야, 맹심할 게
1: 아, 이러소.
0: 야, 보자.
1: 언제 이래?
0: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리고 먹게 됐는데. 이 간사리에 빠이바로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않아야 정말.
1: 아버지 어째 벌써 했다 내가 이리 좋은 내함도
0: 예인데
1: 아,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0: 어째
1: 아버지 내가 요 말 가슴에다 딱 엮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0: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1: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면 내가 그때 손주님은 너무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0: 어째? 니 손주님들 할 땐 그게 뭐야, 니?
1: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손민들 동원해 했자꾸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0: 야. 그것도 무슨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1: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0: 여하튼, 니 주임질 할 적엔 그저. 그저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라는 게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그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크다만 있는데 이미 정말
1: 아, 내라고 뭐 전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습니다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습니다 예?
0: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스삭에 그 오리주두리란 소리 나이 들었다 야야
1: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0: 동네 아줌마들 다 기억해 다 기억해
1: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저만 내
0: 그놈의 기기 진대지
2: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됩니다
1: 야 밥 먹고 가라 이마 야 이마 굶으면 많이 되지 밤
0: 입 흔하게 제 아들 또 공개 보내
1: 아버지가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임도 그래 야 그 정말
2: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뭐뭐해 오늘 아무 레를 없겠다
1: 무슨 게? 뭐?
2: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1: 야 내 매사이라니
2: 아, 우리 소 홈페이지에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역을 안 했습니다
1: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야 이게
2: 야 근심하지 마셔 아니 러이문 많이 준다 했으니까 뭐 전 하지 마오겠지
1: 야
2: 예 아 가정법무공사? 아 예 법무로 요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0: 야 오겠다 그럼 일단 나와
2: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1: 어째
2: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 좀 거두셔
1: 어
2: 망신하지 말게
1: 알아 야 인물이 꼭 꼽아야 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 봄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0: 야, 당연하지.
1: 예, 예. 아버지, 이, 아버지는 여기를 거둬서 어, 나는 그래, 화장실장 거둘게. 가있어.
0: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차 차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1: 집은 빨리 걷어서, 예?
0: 야, 봄 온다는데, 눈 오지 얼굴이나 덮으면 한 마리 서봐요, 그냥.
1: 야, 봄 오그랬네.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 되겠는지 알지?
0: 니보다 나도 멀리, 이 말.
1: 야, 봄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0: 어찌 됐어,
1: 야,
0: 야,
1: 봄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무조건 곱게 생겼지, 뭐. 봄 어디가, 봄. 아버지!
0: 어?
1: 봄은 아예 왔었구만.
0: 야!
1: 봄은?
2: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답니다.
1: 뭐? 이야, 이야, 이야.
3: 가을엔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실컷 구경할 수 있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박설영 씨는 가을이면 구수하게 익어가는 벼밭을 바라볼 수 있는 고향의 가을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이맘때면 누렇게 익어가는 벼밭을 가로질러 나간 길에는 경운기들이 달리고 있고 수확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의 농민들이 올해도 풍년을 안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일할수록 성수나오를 요청해왔는데요. 박설영 씨의 마을 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고향 연가는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면 백화가 만발하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사과배가 주렁주렁 열리며 겨울이면 하얀 은빛 세계로 단장됩니다. 하여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에 도취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는데요. 상해시의 박철 씨는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을 그리면서 노래 가고 싶은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늘에서 풍기는 진한 벚꽃 향기, 그리고 고향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고추도 이 가을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황금빛 가을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가을이 갈색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가을의 향기에 취해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정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오프닝곡 류원정의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 여성 클럽은 최옹란 작가님의 글,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죠. 네,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여성 클럽의 가족분들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자녀분들은 이런 부모님의 활약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모습들을 알고 있을까요? 네, 오늘 작품은 최옹란 작가님의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인터넷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익명성과 표현이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감추고 살던 솔직한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표현한다. 부모님 세대의 경우 종종 가족 책임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 자신의 진심과 희망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곤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가상세계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만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투영시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먼 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모험을 떠나는 등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이는 부모님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인터넷 가상세계의 장점은 부모님들에게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나는 위챗 독서 앱을 통해 전자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위챗 독서 친구 목록에서 우연히 엄마 위챗 계정을 발견했다. 엄마도 위챗 독서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엄마를 추가하고 들어가 보니 엄마의 위챗 독서 시간이 내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다.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엄마의 위챗 독서 서재를 열어보니 그동안 인문학, 역사, 지리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고 전자기기, 영화, 투자, 최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책들도 있었다. 또한 소설과 에세이집도 상당히 많았다. 엄마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평소엔 가정에 몰두하고 일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던 엄마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식을 탐독하며 성장하고자 했다니.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가득 채워진 엄마의 온라인 서재는 마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뇨 대학생의 소재를 방불케 했다. 엄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실로 그 소재와 엄마를 연상시키기 어려웠다. 내 눈에 엄마는 늘 조용하고 겸손하며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엄마는 늘 나의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걱정하곤 했는데 그런 불안은 평범한 도시 생활을 하는 자신과 달리 이딸은 나중에 커서 활활 날 수 있길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생활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가끔 아버지가 체면을 내세워 억지를 부를 때도 말없이 따르긴 했지만 억울해하는 표정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엄마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엄마의 대학 동창들과 비하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이 살아왔다. 그런 엄마가 위챗 독서 앱에서 페미니즘 관련 책까지 읽고 있다니.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엄마 내면의 욕망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엄마의 온라인 서재를 발견한 이후 우리 모녀 사이는 좀더 가까워졌다. 서재를 통해 내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 발견 속에 슬픔도 함께 묻어 있었다. 그동안 엄마가 가진 이런 깊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딸인 내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와의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런 아쉬움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친구들과 만나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게 됐다. 수다를 떨면서 위챗 독서 앱에서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말을 했더니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의 애는 엄마의 핸드폰 화면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 속에 숨어있는 엄마의 다른 면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녀의 엄마는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고 딸한테 수리를 부탁했던 것이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 A는 엄마의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 백업하려고 했다. 그때 우연히 엄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게 됐고 그 순간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 친구 A의 엄마는 뜻밖에도 음식과 요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식 블로거였던 것이다. 엄마의 계정에는 다양한 가정식 요리 사진과 상세한 요리 절차, 그리고 네티즌들과 주고받은 댓글도 가득했다. 비록 다른 인기 있는 블로거들처럼 블로그를 정교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단조롭고 약간 투박하기도 했지만 매 사진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그 한 장의 사진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반복해서 찍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를 그저 가정을 위해 뱅뱅 도는 가정주부로만 여겨왔던 친구 A는 엄마의 블로그를 보고 엄마가 이런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옆에서 자기 부모 일인 양 크게 놀라며 격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친구 A는 엄마의 온라인 신분이 엄마로 하여금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찾게 해줬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긴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리 엄마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엄마이기 전에 자신의 취미와 꿈을 추구하는 여성이었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 친구의 말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마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자식이 있고 나서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잠재적인 열정, 재능, 그리고 욕망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지려는 찰나 우리들 중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 B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커피를 한 모금 쭉 들이키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B는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온라인에서 코미디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줄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우리는 기대에 차서 B를 쳐다봤다. A와 마찬가지로 B도 어느 날 아버지를 도와 핸드폰 메모리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개그 달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B의 눈에 아버지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고정한 분이었다. 평생 공정사로 일해온 아버지는 과묵하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고 엄격했다. 매일 정시에 잠자리에 들고 정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며 평소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다. 유일한 취미가 녹색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이었다. 친구는 아버지가 식물 재배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류행어 같은 것이 아버지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B의 아버지는 핸드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며 핸드폰 메모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이나 영상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B가 아버지의 사진첩을 닥치는 대로 열어봤더니 짧은 동영상 편집 파일과 다양하고 이상한 셀카가 가득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는가 하면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달린 머리띠를 하고 짓궂게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으며 과장된 필터를 사용해 찍은 사진도 있었다. 평소 아버지한테서 정례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B는 아무렇게나 동영상 하나를 켰는데 하마터면 웃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다고 한다. 글쎄 아버지가 헐렁한 양복을 입고 집에 있는 리모컨을 든 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드라마 속 독재적인 CEO의 명대사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명대사를 다 읽기 바쁘게 그는 소파에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뒤이어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화면에는 한 줄의 자막이 떴다. 장스의 코믹한 열상, 웃기지 않으면 내가 진 겁니다. 비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그토록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의 공정사 아버지가 짧은 동영상에서 이토록 코믹한 모습을 연출하다니.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 B는 아버지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계정을 열었는데 팔로워 수가 무려 2,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 안의 내용은 B를 더욱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고전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흉내낸 것도 있었고 특수 효과를 통해 트랜스폼으로 변신한 것도 있었으며 빗자루를 들고 무협 영화 속 한 장면을 모방해 연기한 것도 있었다. B는 보면 볼수록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고 한다. 그번 일이 있은 후 아버지에 대한

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친구는 주동적으로 아버지를 도와 동영상도 찍어주고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세요? 어느 날 비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솔직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빠른 이 사회에서 뒤떨어질 거다. 비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강렬한 불복도 느꼈다고 한다. 비는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견뎌온 아버지도 여전히 젊은 세대와 함께 걸어가려는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번 일을 통해 아버지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했다. 이제 보니 삐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버지 유전을 받아서인 것 같다고 하자 삐는 그런가 봐 라고 말하며 통쾌하게 웃었다.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부모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혹시 자기 부모님도 가족 모르게 온라인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는지 눈여겨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과 소통하며 그들이 가상세계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공간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부모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일원이 돼보자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사랑하기 좋은 그런 시점, 무언가를 배우기에도 딱 좋은 시점. 늦었다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하네요. 금방 최옹란 작가님의 글 미처 몰랐단. 이 미처라는 단어가 참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 이런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세대들이 함께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 부모님께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점,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부모님들의 자존감과 행복,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배움에 대한 열정.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당당히 앞서가는 우리 부모님들. 네, 모든 부모님들의 도전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신나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아파트라 노래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노래죠. 함께 신나는 시간 만들어 볼까요?

함께하는 시간 정말 빨리 흐릅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네, 한 시간 동안 내내 행복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한 시간 동안 단 몇 분이라도 네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저는 정말 네 행복합니다. 네, 좋은 노래 네 몇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 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오늘도 독서하기 좋은 날. 네, 오늘은 어떤 책을 펼쳐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시작할게요.

네. 정진홍의 남자의 후반생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어차피 삶은 미완성이다. 하지만 끝까지 함으로써 미완성은 완성을 품어낸다. 그리고 언젠가 그 미완성의 씨앗은 완성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말자. 여기서 그치지 말자. 미완성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함으로써 그 안에 완성의 씨앗을 배태시키자. 그것이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네, 씨앗은 작습니다. 처음부터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 언젠가 기필코 완성될 청사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이미 숨겨진 무궁한 잠재력이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며 매일 조금씩 자라나 완성된 인격체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도 그칠 수도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잠깐 멈춰 쉼표를 찍어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뮤지션 김창완의 에세이 지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김창완은 1977년 산울림으로 데뷔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가요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곡들은 아이유, 장범준, 김필 등 후배 가수들에 의해 다시 불리며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네, 지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는 김창완이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서 청취자들에게 답한 편지와 매일 아침 직접 쓴 오프닝을 엮었는데요. 네, 손으로 그린 47개의 동그라미 중 두어 개만 그럴듯한 것처럼 회사 생활도 47일 중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이라고 위로한 편지는 SNS와 블로그에 오랫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이 책에는 따뜻한 격려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일상에 실망할 것 없고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절작들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김창완만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제의 슬픔과 비애를 뭐 별거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고 오늘의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그만의 경쾌한 삶의 태도가 돋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내딛는 걸음걸음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늘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인 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4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23년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은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의 주옥 같은 오프닝 멘트를 모아놓은 책 지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오늘 공유한 책은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뮤지션 김창완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현지 시간 매일 아침 9시 다성하고도 조금은 무심한 톤으로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김창완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고단한 세상살이를 위로받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와 애청자들이 함께 그려왔던 이야기는 아쉽게도 막을 내렸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창작자로서 배우로서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아직도 힘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가 전해준 따뜻하고도 담백한 말들은 이제는 책 속 문장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김창완다운 아날로그 감성의 유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그의 선물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대중문화에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뮤지션 김창완의 에세이 지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네, 기분은 날씨 같은 것이라고 에서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게 힘이 펄펄 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다 비가 오다 그러다 햇살이 비추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다 흐리기도 하고.

대단히 뜨거울 필요 없는 에서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집에서 뜨끈한 국물을 뜨는데 속이 풀린다는 게 실감 나더군요. 문득 희망의 온도라는 게 뭐 대단히 높아야 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견딜만 하네, 춥지는 않네 하는 정도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희망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랑이나 온정도 뭐 대단히 뜨거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직장 떨어진 아들 아침은 잘 먹었나 궁금하면 그게 사랑이고, 버스 정류장 앞에 붕어빵 아저씨 장사 잘 되냐고 한마디 건네는 것도 온정이죠. 네, 식은 숭늉 같은 미지근한 사랑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네, 공감이 가는 단락들이죠. 네, 또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내내 좋은 날씨에 감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다 로봇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다. 네, 마치 미래 사회가 현관문 앞까지 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쓴다고 현대사회가 된 게 아니듯 미래의 세상도 그런 신기한 물건들로 채워진다고 멋진 신세계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IQ 200이 넘는 컴퓨터가 곧 등장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똘똘한 컴퓨터보다 감사드릴 줄 아는 기계가 더 멋진 기계 아닐까요? 영원한 봄날을 꿈꾸기보다 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봄날은 간다 노래를 고성지게 부르는 게 더 로맨틱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대중문화의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뮤지션 김창완의 지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저자 김창완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김창완은 1977년 록밴드 산울림으로 데뷔했습니다. 1978년부터 꾸준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중 23년을 함께한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서 들려준 글들을 모아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로 표현했습니다. 네, 대표곡으로는 아니 벌써,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내 마음에 두단을 깔고,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청춘 너의 의미,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등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에세이 이제야 보이네, 안녕 나의 모든 하루, 네, 소설집 사일런트 머신 길자, 그림책 개구쟁이 등이 있습니다.

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이 책에는 따뜻한 격려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일상에 실망할 것 없고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절작들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김상완만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제의 슬픔과 비애를 뭐 별거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고 오늘의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그만의 경쾌한 삶의 태도가 돋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내딛는 걸음걸음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늘 현재의 진행형 아티스트인 듀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에서의 한 단락입니다. 거울 속의 나도 과거다 라고 할 만큼 뒤돌아보지 말 것, 먼 미래도 어제만큼 멀지 않다는 걸 기억하길.

네, 가르치려 들지 않지만 배우고 싶고 톡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에 온기가 가득합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뮤지션 김창완의 에세이는 진짜 어른의 목소리에 목말랐던 독자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저도 동그라미입니다는 김창환이 23년간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를 통해 매일 아침 건네온 빛나는 나날의 기록입니다. 삶의 일부였던 프로그램을 마치며 그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책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계절의 풍경을 길어 올리며 아침의 희망, 일상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네, 별일 없어 행복한 하루 테마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저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팽겨쳐진 내 인생의 보통 날들이 얼마나 많았나. 새삼스럽게 감격할 일은 아니어도 소중한 나의 하루를, 별일 없어 행복한 나의 아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별다를 끝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눈을 열고 들여다보면 결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나뭇가지에 싹이 움트고 미세먼지의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아파트 창문이 맑은 날을 맞아 일제히 열리는가 하면 어제의 호회와 미련도 새아침에 희미해집니다.

어제와 같은 바람, 어제와 같은 강물, 어제와 같은 나도 없죠. 네,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도 반복되면 감사함을 잊게 되고, 아플 땐 통증이 없기만을 바라다가도 병이 나으면 통증 없는 상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김상환은 이처럼 일상의 작고 소중한 변화에 눈을 돌리고 보통 날들의 소중한 의미를 환기합니다. 그가 거두어 모은 하루하루의 의미는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행복조차 경쟁의 일부가 돼버린 사회에서 김창원의 말과 글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아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별 버릴 없는 하루에 감사하며 어제의 슬픔과 후회는 새 아침에 털어버리고 거창한 너희미보다 오늘 뜬 달의 예쁨에 감탄하는 그의 태도는 독자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강소라님의 방송으로 기화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집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봤다. 귀농한 사람들이 시골에다 산뜻하게 기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충동도 느낀다. 고향을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골은 거의 대부분이 표집 지붕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한다. 그 작업을 이용을 얻는다고 했다. 표지프로 옮진 만큼 썩기도 하고 바람이 날리기도 해서 유효기가 오래가지 못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기술 노동이었다. 촘촘히 잘 온지 않으면 비가 샌다. 또 지붕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볕집에 미끄러지면서 락상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맘때면 할머니는 많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붕을 예의주시했다. 후에 마을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일손이 생장한 가정에서는 공수라는 걸 많이 벌어서 기와를 얻는 집도 있었다. 그런 집은 마을의 리정표 역할을 한다. 혹시 타지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어도 기와집의 어느 쪽이라고 알려준다. 나도 기와집이 무척 부러웠지만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은 구조상 볕집 비용을 받아 당할 수 있게만 설계돼 기와를 얹으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 집은 타지에서 이주해 오다 보니 이사온 마을에서 집을 새로 지어야 했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따로 있고 장비가 구존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주로 외갓집의 장정들이 불운천리 달려와서 지었다. 마을에서 목순 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제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왔다. 인심이 좋았던 시골에서는 다 모보수 노동이다. 기껏해야 때를 한다고 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하면 끝이다. 볕집 이용에는 탈곡이 잘 되지 않은 나달이 붙어 있었는지 닭들이 종종 날아올라갈 때가 있었다. 그럼 어른들은 불길한 징조라면서 어떻게든 쫓아서 내려오게 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지만 달기 한번 덩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 서 있으면 어린 나로서는 그것도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조갓집의 강어목 바로 위에 대들보라고 해서 굵고 긴 통나무가 가로 놓여 있다.

해도 그 대들보가 지붕의 상당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가 그러는데 그게 재활용 목재여서 가문에 애골이 많다고 했다. 엄마에 따르면 어느 집에서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들보를 우리가 가져다 썼다고 했다. 엄마가 산후풍으로 오랫동안 자립하지 못하고 누워서 고생했고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게 다 그 탓이라고 했다. 세상이 막막하니 어디에든 비빌 언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과 의탁이 외동아들인 나였다. 엄마의 고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언급했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지만 시골에서 한 여인의 몸으로 남의 자식 못지않게 새끼를 키운다는 게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아니었을 것이다. 엄마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목청껏 노래도 불러보고 몰래 눈곱도 찍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그렇게 초가집은 그 안에서 살았던 여러 식구가 다 떠나갈 때까지 기와집으로 바뀌지 못했다. 시집을 간 고모들은 다른 마을에서 기와집을 지었고 엄마는 무작정 도시로 진출해 기약 없는 새집살이를 시작했다. 오막살이도 제 집이 제일이라더니 새집의 서러움이 그 도리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다. 말이 도시지 외곽의 마을에 새집을 맡았으니 원래 초가집보다도 훨씬 작고 허술했다. 엄마로서는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밥을 해먹이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귀농해서 땅도 널찍하게 차지하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마을 원주민의 감수는 어떨지 모르겠다. 도시에서 누릴 편리함을 다 누리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난 뒤 이제 와서 조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이 오로지 농사만 지으면서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로파심이다. 단돈 3,000원에 팔려간 시골의 초가집은 끝까지 기와 한번 얹어보지 못하고 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재개발에 들어갔다. 이제 도시에서 기와보다 훨씬 비싼 사람들을 5층에다 얹고 아파트라는 데서 살아가지만 기와집에 대한 동경은 여직 남아있다. 기억이 실물보다 훨씬 비쌀 때가 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신현식의 배려 중에는 이런 한달락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렵다 하지만 용기와 자신감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시작의 첫 그림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10월 황금 가을을 맞으며 오리성의 못산들이 오색 단장을 했습니다. 산림의 색채가 길을 따라 이어지며 숲속에서는 가끔 작은 사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하고 걸음마다 새로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이 가을 한정판 풍경 속에서 발걸음을 늦추며 그 매력을 감상했습니다. 올해 관광지에서는 새롭게 개장한 과학교육 및 대중과학전시관을 마련해 오화산 뒤에 숨겨진 나뭇잎의 색소 변화라는 자연의 비밀을 실내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을 감상이 단순한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림 색채에 담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의 산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이 각양각색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쌍갑산 청산 국립공원은 길 양옆으로 붉은 단풍이 우거지고 층층이 깔린 숲이 화려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정 원앙봉은 가을빛이 절벽을 물들였습니다. 이춘 가음 모량구 국립공원은 가을빛이 물든 협곡 사이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샘물이 졸졸 흐릅니다. 라북 룡강 삼협은 맑고 부르물이 굽이쳐 흐르며 겹겹이 늘어선 삼봉우리는 붉은색, 황금색, 녹색 등 다양한 색조가 어우러졌습니다.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흥룡강에 유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족했으며 얼마 전 정식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원회 사무국이 할빈 빙설대세계에 설치됨에 따라 룡강은 국제 빙설경관 조성 기술 표준 분야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향후 기술위원회가 주도해 인공빙설경관 건설의 기초용어, 공사품질, 안전보호, 친환경 저탄소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는 일련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종 실내외 인공빙설 장면에 대한 업계 기술 참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송 각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조성해 도시의 밤을 밝히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화강 강변은 할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간 명소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된 강변 조명띠와 인기 랜드마크 다리의 빛과 그림자가 강 량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과 문화창의 상품 등의 지속적인 활성화도 이끌었습니다. 한편 밤이 되면 소형 극장 공연과 토크쇼 공연이 번갈아 펼쳐져 젊은이들이 야간 여가를 즐기는 인기 선택지가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학강 남산남 별빛 캠핑장에서는 별빛이 반짝이고 산야 캠핑과 여유로운 휴식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시치할 감남 흥십사촌에서 조성한 련법빛과 그림자 야간 투어는 조명, 물안개와 수경을 절묘하게 결합해 몽환적이고 시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성극 림강 야시장 골목은 강면의 유휴부지를 상업 집적지로 개소 및 업그레이드해 현지 야간 소비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수분화 중로 풍종 야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러시아식 먹거리와 크로스보드 상품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제35회 중국 텔레비전극 비천상 및 제29회 전국 텔레비전 문예 성광상 시상식이 일정 개최됐습니다. 우리성은 총 6편의 작품이 수상하고 3편이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및 후보 진출 규모는 흥룡강성 역대 최고 기록이며 동북 삼성 및 하나의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천상과 성광상은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이 주최하는 국가급 정부상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방송된 드라마, TV 및 온라인 시청각 문예 콘텐츠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우리성은 드라마, 반인류 폭행, 귀대, 우리의 강산, 남래 부광, 산화 만만시가 비천상 우수 드라마상을 수상했고 다큐멘터리 국보 시각은 성광상 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열견산해, 문학 속의 룡강, 동북강련 세 편이 성광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흥경강성 제8회 대학생예술제 성급 전시활동이 할빈 대극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약 4천 명의 대학 교직원과 학생이 이번 예술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미적 감화 속에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고상한 품성을 함양하도록 인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전시 활동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예술 공연, 미욕 사례 발표회, 예술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성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칠성아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철새 이동 최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두루미, 노랑부리 저어새 등 조류가 습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찾으며 이동 중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칠성하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쌍압산시 보청현에 위치하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기착지로 매년 이곳을 지나는 철새 수가 40만 마리 이상에 달합니다. 할빈시 조선족 로인 문화협회가 주최한 국경송 을령정 국경절 문예공연이 열전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 분회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롭고 민족적 색채가 풍부한 무대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77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정학철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77주년 국경절을 맞아 이번 공연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조선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언제나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붉은 열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연은 문예활동 성과와 예술 수준을 검증하는 자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행사를 열어 예술관과 협회를 넘어 더 넓은 무대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연은 협회 관악단의 합주, 나와 나의 조국, 부흥으로 나아가다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협회 합창단이 중화의 품안에서 영웅의 정가를 열창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도리 분회의 남녀 혼성 집채무 별 아리랑은 경쾌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남강 분회의 가무 화목하고 따뜻한 마음은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리랑 분회의 여성 무용 좋은 날은 능숙한 춤 사이로 눈길을 끌었고 동력 분회의 해바라기 주제춤은 원형으로 배치된 무대 연출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성 분회의 장고춤 행복한 만년은 로인들의 즐거운 노후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도 손북춤, 집채 민족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며 홍색 혁명 정신과 민족 정취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7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급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일전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발전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스마트 장비를 중심으로 스마트 소비 잠재력이 빠르게 발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8.7%의 네티즌이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스마트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자조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하면서 각 영역의 디지털 인공지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54번째 시간입니다. 지태는 사장을 모시고 교통호로 들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호의 암벽에 아가리가 반길쯤 되는 굴이 나졌다.
1: 이 참호는 경사지기에 버거나 깊이 팠구만.
2: 네, 깊이 파야 굴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 한개굴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3: 한개반은 들어갈 만합니다. 적들이 포사객을 들이대면 밖에 한두 사람 남겨두어 적정을 살피게 하고는 몽땅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 포사객이 끝난 다음 제때 출격할 수 있어?
3: 있습니다. 적들의 포사객이 뜸해지면 우린 임차 뛰어나갑니다. 조금 더 지체되지 않습니다.
1: 굴천정이 보통 포탄을 견뎌낼 수 있겠소?
3: 견뎌냅니다. 두께가 2m나 됩니다.
1: 굴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오?
3: 저쪽에도 굴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굴들을 따로따로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적게 들어가고 연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들을 여놓았습니다.
1: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만. 다른 골들은 없어?
3: 있습니다. 저쪽 골에다는 병실을 만들었습니다. 가보겠습니까?
1: 가봐야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참관할 수 있겠어?
0: 곽상은 산 좌측 뒷면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산중턱으로부터 파들어간 굴이 있었는데 굴문은 사람 키만큼 높았다. 사장과 주부가 곽상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것은 한 미터 너비에 길이 10m쯤 되는 복도였다. 벽에는 흙으로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촛불을 켜놓았다. 바닥에 마른 풀을 깔고 배낭을 놓아둔 것이 희미한 촛불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 탄약과 무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3: 앞굴에는 많은 사람들을 들일 수 없어서 여기에다 병실을 팠습니다. 그리고 진지를 여러 날 지켜내야 하기에 탄약을 놓아둘 자리도 마련해야지요.
1: 이 굴은 앞굴보다 더 든든한 것 같구만.
3: 네, 이 굴에서는 포탄 터지는 소리가 서울을 두드리는 소리만큼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적들이 이 산마루에 포를 수천 발이나 쐈지만 우리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했습니다.
1: 오늘 저담에는 아예 여기서 열려.
4: 그럽시다.
0: 얼마 후 좌담회에 참가하기로 된 지부위원들, 소조장들과 열성자들이 모여왔다.
1: 자, 다들 모였으면 회의를 시작하교. 오늘 좌담회는 직접적 실천자들인 동무들이 많이 말해야 하겠소. 동무들은 어떻게 되어 이런 굴을 파게 됐소?
3: 지태 동무, 먼저 말아.
2: 아니, 내가?
3: 그렇지 않고 동문에 반해서 먼저 파지 않았어.
2: 련장 동무가 동겨주어서 한 일이니 련장 동무부터 먼저 말해야지.
3: 아니, 그게 어디 나 혼자의 생각이었어? 이 일을 둘러싸고 지부에서 얼마나 여러 번 연구했다고 그래.
4: 제퇴, 먼저 말하라면 말할 거지. 왜 그러나?
2: 처음엔 우리 반은 굴을 뚫지 않고 그저 땅을 파고 우만 덮었습니다. 숱한 공력을 들여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봤지만 하루에 겨우 한두 개 참호를 팠습니다. 그나마 적들이 포사격만 시작하면 인차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동발을 얻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련장을 찾아가서 동발을 얻어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련장은 동발이 없는 조건에서 참호를 좀 깊이 파면 되지 않은가고 뚱겨주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참호를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참호를 팠으나 후에는 반개반이 들어갈 수 있는 참호를 팠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계하기 불편하니 연장을 굴과 굴을 연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서로 여신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기 포화가 핍박한 결과이지요.
1: 이번에는 곽상 동무가 말해보.
3: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적들이 포화에 강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작전 전에는 왜서 이런 굴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기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두들 남쪽까지 쫙 내밀어 미제를 소멸해버리고 기욱하여 서를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치위원 동지가 말씀한 것처럼 이건 치약 하나의 사상입니다. 미제국주의 수명이 치약 하나의 수명보다 더 짧은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출국할 때 치약 반개를 가지고 떠났으니까요. 서해안에서 효식 정비할 때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석의 작전 방침과 엿을 심는 것처럼 작전하라는 모석의 지시를 전달받고서야 저는 비로소 이런 생각을 고치게 됐습니다. 전략면에서 적을 경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면에서 적을 중요시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엿을 한 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여러 해를 두고 먹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지구전을 할 결심을 가지게 돼서야 지구전을 할 방법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렇게 힘을 들여 굴을 파야 하겠습니까?
0: 모두들 곽상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이어 몇몇 전사들이 더 토론했다. 좌담회에 온 사람들이 거의 다 토론했다.
5: 모두들 진지하게 훌륭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동지가 말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6: 좋습니다!
1: 그럼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동무들의 위대한 창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동무들이 지금 조선에서 걸리고 있는 커다란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비가 개선되지 못한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적의 우시한 화력을 막아내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휘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늘 이때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은 모조석의 군사사상을 받들고 실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무들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동무들이 파놓은 이 굴은 일반적인 야전 참호가 아니라 새로운 참호의 모형입니다. 이런 참호가 조선 전장에 나타난 것은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모조석에서 제시하신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작전 방침이 관철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선도 고착되고 발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전술 기술적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모두들 조용히 경청하면서 무시로 머리를 끄덕였다.
1: 그렇다고 동무들의 참호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물인 이상 계속 연구하고 개진하고 재고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 앞에 굴설한 갱도는 흙을 너무 얇게 덮어서 큰 포탄이 떨어지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굴도 좁고 굴문도 작아서 출격할 때면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실도 그렇습니다. 동무들의 원래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을 뚫고 주갱도를 골간으로 하여 저 앞에 지탱점과 이어놓는다면 완전한 방어체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들이 아무리 많은 강철을 퍼부어도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올라온다고 해도 뒤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사장이 지시대로 지금 있는 갱도들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산을 뚫고 굴을 만듦으로써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놈들을 여기서 몽땅 요정내야 합니다.

0: 적들이 포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 우리가 좌담회를 끝내니 적들이 폭포를 쏘는 모양입니다.
2: 오늘 좌담회는 아주 질이 높은 좌담회예요. 그럼 이제 떠나야지.
3: 곽상과 로우모범은 사장 일행을 갱도 밖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주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났는지 로우모범을 조용히 불렀다.
4: 로우모범 동무, 요즘 괴보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전환됐습니까?
5: 네, 열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서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전투가 없을 때면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5: 전투에 뛰어들기 전이면 때로는 남몰래 손거울을 꺼내보곤 합니다.
4: 손거울이라니요?
5: 아, 양설 동무가 그에게 준 손골 말입니다. 그리고 만년필도 있습니다.
4: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양설 동무에게 깊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위로해 주십시오.
5: 이번에 정치원 동지의 말씀이 있은 후 난 그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4: 아무쪼록 로마범 동무가 가까이에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5: 네, 알겠습니다.
3: 앞에서 가던 사장은 주부가 오지 않으니 뒤돌아섰다.
2: 주부 동무, 빨리 떠나겨.
1: 아, 네, 인사 가겠습니다.
2: 주 동무, 네. 인민들 가운데 수천 수만의 제갈량이 있다고 하신 모주석의 말씀이 조금 더 들리지 않소? 오늘 군중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강의를 들려주었소.
4: 그렇습니다. 렵사는 이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창조됩니다. 하지만 사장 농지도 오늘 저에게 훌륭한 교양을 해주었습니다.
3: 지휘소에 돌아온 사장은 갱도의 모형과 그것을 개진할 때 대한 자기의 의견을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했다. 같은 시기에 많은 부대들에서도 그와 비슷한 갱도들을 봤다. 각급 지도기관들에서는 군중들의 위대한 발기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그것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전 부대에 일반화시켰다. 항미원조 전쟁이 정전될 때까지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조선에서 총 길이 1250km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갱도를 구축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려눈항으로부터 서안에 이르는 석굴 길이만한 거리와 맞먹었다.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총 길이 6240km의 참호와 교통호드를 팠는데 그 길이는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보다 더 길었다. 구로 작업을 하면서 파낸 흙으로 1·2방미터의 토담을 쌓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반은 돌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가로 세로 이어진 이 갱도 공사를 지하장성이라고 불렀다. 이는 실로 전쟁 역사에서의 기적이었다. 1952년 초여름에 류대수는 조국에서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 가을에 귀국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선발되어 조국에 돌아갔다. 그동안 그는 조국 인민들로부터 열정적인 접대를 받았다. 그것은 실로 인민들이 자기의 영웅과 자기의 귀중한 자식에게만 베푸는 뜨거운 접대였다. 그는 꽃보라와 북소리 속에서 웃음과 환호 속에서 뜨거운 포옹과 감격의 눈물 속에서 조국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혈관 속에 무궁무진한 힘을 부어넣었다. 그는 자기 몸을 가루를 내어도 인민들의 뜨거운 정에는 보답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국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하루속히 조선 전선에 달려나가 자기 련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는

0: 백경 성안에서 해나무꽃이 향기를 풍길 무렵에 조국을 떠나 또다시 조선 땅을 밟았다. 지금 그는 자기가 소속된 군에서 같이 갔던 다른 두 대표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는 길을 달려 전선으로 가고 있다.
1: 운전수 도모, 신의수로부터 병양으로 뻗은 이 길이 이전보다 넓어졌구만요.
2: 그렇습니다. 그동안 적들이 우리에게 허덕여덕하고 진공을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지원군 전사들과 조선 인민들이 이 길을 더 넓게 닦았습니다.
3: 그럼 전선으로 가는 길도 많이 빨라지겠네요.
2: 네, 그렇지 않고요. 이전에 이 길을 달리려면 이틀을 달려도 도착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아침에 떠나면 그날 저녁 무렵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3: 저길 좀 보십시오. 길에서 자동차들이 저렇게 많이 달리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겨우 한 갈래 좁은 길로 다니니까 차가 많이 밀렸죠.
2: 저기 산호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커다란 용이 꿈틀거리며 달리는 모습일 겁니다.
1: 이야, 정말 우리가 조국에 갔다 오는 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군요.
2: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반항공 초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 정말 그렇습니다. 오차작전 전에 반항공 초소가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적어서 재고실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으면 적기가 아무리 많이 쓰러와도 인차 대피할 수 있겠는데요.
2: 그야 물론이지요. 지금은 적기가 오면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서서 적기를 감시하고 한 사람은 보초막 안에서 자동차들을 지휘하고 한 사람은 수시로 생기는 긴급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 운전수들은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3: 그러면 자연히 질서도 정연해지겠죠.
1: 저는 조선에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를 두 번 타봤는데 그때는 차가 어찌나 들썩거리는지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 아주 평온하게 달리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2: 반항공 초소를 보급시키라는 지시도 조총리께서 내리셨습니다.
3: 그렇습니까? 조총리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이는 원석을 도우시어 작전을 지휘하신 외에도 후방 물작 수송까지 친히 조직하신답니다. 늦자니 휴식도 제때 하시지 못하여 때로는 자동차에 앉아 가시면서 잠깐씩 눈을 붙인다더군요. 우리가 이번에 조국에 갔을 때 조총리께서 매일마다 바쁘게 사업하신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조선 전선에 대해서도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다니 정말 인민의 훌륭한 총리입니다.
2: 자, 이젠 정천강가에 이르렀으니 다리를 그늘 때 조여하십시오.
3: 알았습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슬한 가을바람에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입 두입 떨어지는 단풍이 노랑빛 황홀함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가을의 향기는 봄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감수를 안겨주며 감동 추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 아마당에서는

한국에 계시는 리옥단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옥단 씨는 가을바람에 한입 두입 떨어지는 예쁜 단풍잎을 보면은 마음은 어느덧 낙엽이 뒤덮인 고향길을 거닐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처럼 논을 멋지고

0: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책 읽기 좋은 선선한 날씨와 높아진 하늘, 지는 낙엽과 같은 사색의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수북히 쌓여있는 낙엽을 보느라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낙엽 줄기로 당기기도 하고 고운 단풍잎을 책갈피에 곱게 간직하던 동년 시절도 그리워납니다. 영정시의 리화란 씨는 60고개를 넘은 친구들이 항상 즐겁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즐겨보는 소품 새호라비를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나 내려놔라. 나를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야야야야 일어나 하지 마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닙니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구멍인도.
1: 야 그놈아 그게 밤중에 서박한 꿈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했지. 역시 좀 똑똑히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해제는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니구나. 아, 아버지 밥 한 날이구나. 에?
1: 에이
2: 야야야야 어쩌 아가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마야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3: 아 폐는 또 무슨 폐일까?
1: 예,
3: 아,
1: 네.
3: 아, 봐줄게.
1: 니 어째 이 집안 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 자고?
2: 또 아침
1: 보자. 그리고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로 마당으로 못 간다.
2: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지는. 에휴, 여자를 데려오는 게 동네에 지 강아지를 붙들어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건설 못해서 다 띄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유,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됨도.
1: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닌디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싸워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난다,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도 있었는데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래한 거예요.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에? 집안은 들어오면 이 세포 도리를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개고 너도 그렇다, 야야. 아버지 누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척척척척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다 아들이라고.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됨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에 하란도 아침에 내 아침에 하란도. 예?
1: 어 해라
2: 내 그래 감자 봐 왔구만. 예?
1: 어 그래 알았다 아 그놈아
3: 놀랬다
1: 야 놀랐다 그놈 새끼 기지마.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아니면 노벨을 그 그리래.
3: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3: 예.
2: 아야 이제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쇼플씨 안 따라가서 소금대 가서 싸우라.
3: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에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번이게 바가만 아이 가시나 니 이거. 야 니 당번이야. 아버지 어쩌네 이게 당번이라는 게 바가만 아이 가시나 쓴 거.
1: 야
2: 이게 뭐임도 개자사겠으리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2: 아버지는 그럼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천주님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천주님에서. 아버지는 누구 나를 양보라 하면 돼?
1: 야 밥가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네 오늘 당번인 게 생드러형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2: 어?
1: 야 그리고 네 전부터 토요일 날에 네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을 때 밥가메라 가세. 나는 그 밥가메라 아이까지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밥가메라 밥을 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네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세 먹겠니 이거 정말.
2: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3: 에휴 새끼야. 아 민들레 서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 야 당신들의 된장값을 은행에 몽땅 넘겠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왕한테도야 잔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아,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 아, 어서 그 방네가 한 태도야 한 삼촌이나 먼저 후회라. 아, 전문안에 초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이 적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2: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매라는 거, 에이? 몰라. 내 새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장금우 삼촌 5천씩 막 죽일라 했다며.
3: 에이.
2: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예
2: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예 맞습니다.
2: 야 내 입마 걘데 니네 다 더덕 전에 더덕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285원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2: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귀대 아이들 아니에요. 이 쌀뚱물을 콱
1: 쏘는데 아침부터 정말 이단 촌주님이 공작도 시작을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비없는 새끼.
2: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합니다 글쎄. 아,
1: 네 무슨 게 억울해야.
2: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장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2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안 맞을지. 에?
1: 그게 정말 조금 비라
2: 비라탄데 글쎄 비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믿지는 것 같지만
2: 내 어째 믿어야 되는가 말라. 어? 어?
1: 야야야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 좀 말해라. 야
2: 아버지
1: 야.
3: 상금 주는 것들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풀어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마음 되는 거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인으로서 아이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이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2: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진 소리 한가?
1: 야야야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고쳐 듣지 마. 아이고
2: 야 이래 먹거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새로 오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어 쭉 나가라 어 쟤 노릇을 못할 새끼.
3: 아빠이 나는 저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1: 어째 아이 그렇게 했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지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주소 내버려 내게 입니다.
1: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그냥 시름 넣고 아 빨리 빨리
2: 아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계속도 좀 뚜문뚜문 내불도 계속은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이러면 어느 말 좋았었군.
1: 이건 알겠는데 임매
2: 말로만 뭐 허세석호이 허세석호이 하매 야가 맞다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 하매
1: 내 길에 뭐라 하대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대.
2: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주임입니다. 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아니 예.
2: 야. 무슨 버섯이 어찌고 뭐 돈이 내려왔다세?
3: 아빠. 금년 내내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2: 야 잘했다 잘했다.
3: 은행에서 다금을 내려보냈단다.
2: 야 이거 지금
1: 시름상 났다야. 야. 맨날 그 버섯 전문 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나다
2: 시름상 나다 야,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말은 뚝 떼서 나를 달라 어? 어? 뜨겠다 야야야야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어? 예 개지 말고 달라 어, 달라
1: 달세자 되도 나 정말
2: 아버지 야를 먹었어 눈 딱 부르뚝 내가 어찌를 가 에?
3: 에이 무슨 소리 할까 아니 쫀쾅 쫀용인데
1: 야 너 어제 신경이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디 이 위대한 주임으로 콩밥 먹일 일이니? 내 네 심보를 몰라서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 안 놓고 개잡이나 할 뿐해서 에이 진짜
2: 아니 내 누구 먹자 그래도 해?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로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인데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1: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도 주임이야? 네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놓으면 고액에 싹 들어갔을 거야. 너 비치지 마 너 비치지 마 비치지 마
3: 아버지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 뭐해? 계획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1: 뭐 애들 땅에 가도
4: 뭐
1: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다 한데 진짜 령덕감이야 령덕감이
2: 아버지 뭐지 오늘날 선사를 오늘 잔뜩 쳤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 얻어 가지자 그래도
1: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모으게
2: 거기서 말 없어 거기서 말 없어
1: 야 지금 이게 무슨 세월인데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어? 초능 우리 초능 그죠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오리 뛰고 내리 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버텨주지 못할지언정 거기서 무조건 뜯어내겠다고 게임만 네 사삭하고 그스살이길래 어? 주임살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2: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다 말 바른 데서 따가닥 떨어진 게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예?
1: 어? 있다 내가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너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향이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어, 촌에서 못 알아들어 투표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자리에서 끄덕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2: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생활을 싹 빼먹겠다 이게
3: 무슨 타제?
2: 뭐에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어? 아버지 저만 넘어왔구만 어찌
1: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2: 아 같이 산다 이거지 아,
1: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 댕기 제일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거
2: 왔다가
1: 야 소원대 짜
2: 왔다가 아, 따갑다.
1: 보자.
2: 아, 이러소.
1: 야, 맹심할 게
2: 아, 이러소.
1: 야, 보자.
2: 언제 이래?
1: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벌거 벌게 되는데. 네? 이 간사리에 바이바로 되겠니? 야, 맹심할 게지 아니야, 정말.
2: 아버지. 아버지, 어째 벌써 했다. 내가 이리 좋은데, 아무도.
1: 개인이.
2: 아, 아버지. 여기 내가 앉았어.
1: 어째?
2: 아버지. 내 요말 가슴에다 따가고 아야사 했는데. 자 저기 어째 일본 농업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가 말이야
1: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2: 그렇지 자 저기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면 내가 그때 천주님을 좀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 할 때 어느 말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1: 어째 네 천주님 할 때 그게 뭐야 니
2: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촌민들 동원해 했자구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1: 야 그것도 무슨 해놔도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2: 야 그거라도 해놔야 내 할 말 있지
1: 여하튼 네 주임질 하자긴 그저 그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란 게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이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크다만게 있는데 이미 정말
2: 아 내라고 뭐 전에도 아예 아까봐서 그랬습니다 예?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예 먹었습니다 예?
1: 안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럼 처사게 그 오리주두리란 소리는 많이 들었다 야야
2: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1: 동네 아줌마들 다 기억나 다 기억나
2: 어느 아줌마 아이 아줌마들이 먹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가 저만 내
1: 그놈의 기기 진대
3: 아버지 나 8시까지 은행 가야 된다
2: 야 밥 먹고 가라 임마 야 임마 굶으면 많이 되지 밤
1: 입 편하게 제 아들 또 군계 보내
2: 아버지 그 온 아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찌임도 그래 야 그 정말
3: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말하던 범어에 오늘 아무래도 없겠다
2: 무슨 게? 범어?
3: 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2: 야 내 몇 살이라니?
3: 아 우리 소 홈페이지 내 광고를 보고 온다는데 내 깜빡하고 나 욕을 하였습니다
2: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내야 이게
3: 야 근심하지 마셔 아니 러이문 많이 준다 했으니까 뭐 전 하지 마겠지
2: 야
3: 예 아 가정보문공사? 아 예 범으로 요구했습니다 서로 오겠다 한다고?
1: 야 오겠다 그럼 오겠다 나와
3: 예 내 지금 말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2: 어째
3: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 좀 거두셔
2: 어
3: 망신하지 말게
2: 어 알아 야 인물이 꼭 꼽아야 된다 어? 아버지 범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1: 야 당연하지
2: 예 아버지 이 아버지는 여기를 거두소 나는 화장실이랑 거둘게 가있어
1: 제발 나하고 나이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 자체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2: 야 아버지 아니 뭐하고만 범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거둬서
1: 야 범 온다는데 눈 오죠 얼굴에 도금 한 마리 쳐봐요 이래니.
2: 야, 봄 얼굴에는 깔끔하게 보여야 어잘 되겠는지 알지? 니보다 나도 멀리 있네 이 말. 야, 봄 언제 태급이 어찌 니가
1: 어찌 됐다고.
2: 야,
1: 야,
2: 봄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무조건 곱게 생겼지 뭐. 봄 어디가 봄? 아버지,
1: 어?
2: 봄은 아예 왔었구만.
1: 야,
2: 봄은
3: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져서 내일이 온다 합니다.
2: 뭐? 이야! 야, 야.
0: 가을은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실컷 구경할 수 있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박설영 씨는 가을이면 구수하게 익어가는 벼밭을 바라볼 수 있는 고향의 가을이 그리워 난다고 했습니다. 이맘때면 노랗게 익어가는 벼밭을 가로질러 나간 길에는 경운기들이 달리고 있고 수확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의 농민들이 올해도 풍년을 안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일할수록 성수나오를 요청해왔는데요. 박설영 씨의 마을 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연변은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면 백화가 만발하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사과배가 주렁주렁 열리며 겨울이면 하얀 은빛 세계로 단장됩니다. 하여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에 도취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는데요. 상해시의 박철 씨는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을 그리면서 노래 가고 싶은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에서 풍기는 진한 벚꽃 향기, 그리고 고향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고추도 이 가을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황금빛 가을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가을이 갈색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가을의 향기에 취해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즘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 간에 지방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지방간, 우리가 알아야 할 간 건강의 사실을 주제로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술을 떠올립니다. 물론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의 원인이 모두 술인 것은 아닙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지방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니까 내 간은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를 처리하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며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간이 반드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간은 원래도 일정한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축적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이 간에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지방간을 발견하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간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평소의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열량이 몸에 들어오면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과식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료는 마시기 편하고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자나 빵, 디저트처럼 단맛이 강한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평소 어떤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운동 부족도 지방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예전보다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몸을 움직일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집에서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섭취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체중이 늘고 몸 속 대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지방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른 체형이라도 복부에 지방이 많거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좋지 않으면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무게만 보고 간 건강을 판단하기보다는 식습관과 활동량,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간은 특정한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대사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건강 문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현재 간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방간을 단순한 체중 문제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혈압, 혈중 지질 등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방간은 생활 환경과 식습관, 신체 활동, 대사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너무 놀라거나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도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식습관과 운동량을 돌아보고 의료진과 상담해 현재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인 만큼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을 만들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가운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안심하셨던 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자신의 식탁과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앞선 시간에는 지방간이 반드시 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습관과 운동 부족, 체중 변화, 대사 상태 등에 따라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식사량입니다. 지방간을 예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도 간식을 계속 먹거나 늦은 시간에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전체의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양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자, 빵, 케이크 같은 음식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당분과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료는 음식보다 포만감이 적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물보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찾는다면 이런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고 점심에는 허기진 상태에서 많이 먹고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식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불규칙하면 전체적인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고 지나치게 배고픈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지나치게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 가공식품 등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전체적인 열량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과일이나 주스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 달리 주스나 당기 첨가된 음료 형태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이동할 때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습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하고 집에서도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처럼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라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 상태에 맞춰 서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생활 습관을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생활 리듬이 계속 흐트러지면 식욕과 활동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곤할수록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운동보다는 소파에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얻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풀기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간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자신의 식습관과 활동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지방간을 관리할 때 체중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중 변화뿐 아니라 허리둘레,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몸속 대사 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흰쌀밥이나 면, 빵처럼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챙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지나치게 짜지 않게 하고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찌고 삶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방간은 생활습관을 돌아보라는 우리 몸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걱정하기보다 내 생활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계기로 식사와 운동, 수면을 다시 살펴본다면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생활 원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방가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습관과 운동 부족, 체중 변화, 대사 상태 등에 따라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지방간을 관리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간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 뿐만 아니라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지, 다른 대사질환이 함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굶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사 내용을 건강하게 바꾸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며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지나치게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완전히 끊기보다는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한동안 실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료 습관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소 물보다 단맛이 있는 음료를 자주 마셨다면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설탕이나 시럽, 크림 등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를 자주 선택하고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와 간식처럼 즐기는 음료를 구분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간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힘든 활동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부터 자신의 몸에 맞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적절하게 더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가벼운 활동부터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있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체중을 관리할 때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적절한 체중 관리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지나치게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활동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음주량과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은 한 번에 무리한 부담을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보조식품이나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제품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으로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내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며칠 운동했다고 해서 다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특정한 하루의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물을 한 잔 챙겨 마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고 식탁에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달콤한 음료를 줄이고 늦은 시간에 야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천천히 먹고 배가 지나치게 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간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한 뒤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활동량을 늘리고 충분히 쉬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생활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수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간의 존재조차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었다면 그때부터라도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간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가을은 감기 발병률이 높은 시기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잠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체력을 강화하고 가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가을 감기를 예방하는 다섯 가지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가을에는 양기가 점차 줄어들고 음기가 길어지므로 네, 여름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조절해야 합니다. 일찍 자면 양기의 수렴을 따르고 음기를 보양하며 일찍 일어나면 폐기를 이완시키고 과도한 수렴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네, 폐기 능력이 강해지면 네, 또 외부 질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맑은 날 외출하기. 네, 중의학에서는 네, 슬픔과 우울은 폐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가을에 기분이 가라앉으면 폐질환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네, 명상, 요가, 독서 등 방식이나 또는 날씨가 맑을 때 외출하여 가을만의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속 슬픔과 우울을 없애야 합니다. 대초혈 두드리기. 네, 우리의 목은 제7경추 돌기 아래 함몰 부분인 대초혈이 위치한 곳입니다. 대초혈은 동맥에 속하며 양경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네, 양경기혈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혀를 마사지하고 두드리면 네, 양기를 진작시키고 심신을 해치는 외계 물질에 저항하며 네, 풍한 습기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감기와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사와 말린 매실 먹기. 네, 종이에서는 폐는 수렴과 숙강의 작용을 하며 신맛을 나는 음식을 먹으면 수렴과 보습의 역할을 하고 네, 폐의 수렴을 돕기에 산사, 말린 매실, 레몬, 금귤 등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신체의 음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매운맛은 주로 발산 역할을 하기에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네, 폐의 수렴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합니다. 매일 꿈꾸는 세상과 적삼리를 자극하기. 네, 가을이 되면 먼저 비장과 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보양식 재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적삼리를 자극하여 비장과 위장을 건강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하며 경락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며 심신을 해치는 외계 물질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피는 빨간색인데 정맥은 왜 파란색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존재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신체 과학을 주제로 퀴즈를 내보겠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맞추실지 네,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핏줄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맥이 파란색이어서, 아니면 동맥이 파란색이어서, 피하 지방이 붉은색을 흡수해서일까요? 네, 핏줄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피하 지방이 붉은색을 흡수해서입니다. 네, 피부와 가까이 있는 정맥은 산소가 부족해서 네, 검붉은색을 띠는데 네, 피하 지방이 붉은색을 흡수해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약간 어려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네, 우리의 몸의 순환계를 담당하는 장기로 고유어로 염통이라 불리는 이 장기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몸의 순환계를 담당하는 장기로 고유어로 염통이라고 불리는 이 장기는 심장일까요? 내장일까요? 아니면 위일까요? 네, 정답은 심장입니다. 네, 심장은 우리 몸의 순환계를 담당하는 장기로 네, 염통이라 불립니다. 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해주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해주는 장기는 소장, 췌장, 간. 네, 어느 장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간입니다.

간은 알코올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네, 몸풀기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주겠습니다. 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는 눈일까요? 귀일까요? 아니면 다리일까요? 네, 정답은 귀입니다. 네, 귀의 전정기관은 뇌의 달팽이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린 늘 지쳐가고 혈액은 심장 그리고 동맥 그리고 땡땡땡 그 다음은 정맥에서 다시 심장 순으로 순환된다는데 그럼 동맥 그 다음에 땡땡땡으로 알맞은 곳은 무엇일까요? 네, 참고로 이 땡땡땡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만큼 깁니다. 네, 부정맥, 모세혈관, 조직세포. 네, 혈액은 심장 그리고 동맥 그리고 땡땡땡. 네, 이 땡땡땡으로 알맞은 곳은 무엇일까요? 네, 그 정답은 모세혈관인데요. 네, 혈액은 심장 그리고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정맥, 심장의 순으로 순환합니다. 네, 맞추셨나요? 네, 마지막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유해 문제를 풀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장기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장, 간, 뇌.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장기는 네, 대장일까요? 간일까요? 아니면 뇌일까요? 네, 정답은 뇌입니다. 네, 인간의 두뇌는 적어도 60%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네, 가장 뚱뚱한 기관으로 불립니다. 네, 이상 6개 문제 여러분은 몇 개 맞추셨나요?

네, 우리는 왜 항산화를 중시해야 할까요? 네, 체내의 유리기의 수가 너무 많으면 내 세포를 공격하여 신체 염증 반응 촉진,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 피부 악화 등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항산화는 체내 유리기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체내 과다한 유리기를 제거하여 신체 항염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중 아래 이 6가지 식품이 항산화의 왕이라 할 수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류는 장과입니다. 네, 장과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타닌, 리그난, 레스베라트롤 및 기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장과의 평균 항산화 성분 함량은 100g당 9.86mm로 다른 과일의 8배이며 다른 과일의 평균 항산화 성분 함량은 100g당 1.25mm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짙은색 채소인데요. 네, 짙은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 리코펜, 카로틴, 황화물 등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색이 어두울수록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네, 세 번째 종류는 통곡물과 잡곡류입니다. 네, 통곡물과 잡곡류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식단에서 백미를 잡곡과 잡콩밥으로 대체하면 네, 항산화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류는 견과류인데요. 네, 견과류에 들어있는 은구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과 은산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 빅폴리페놀 등이 항산화 및 항염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종류는 네, 의외로 음료입니다. 네, 커피의 카페인산과 클로로겐산, 녹차의 카테킨, 적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은 모두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종류는 향신료인데요. 네, 향신료에서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리그닌, 알칼로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묘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국의 소수민족 묘적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민족적 특색이 다분한 찬란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묘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묘적의 문학은 민간 문학과 관변층 문학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간 문학이란 민간에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온 문학을 말하고, 관변층 문학이란 문자로 기록 또는 창작되고 전파된 문학을 가리킵니다. 그중 주로 시가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민간 문학은 한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학 형식으로서 강한 원시적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묘적의 민간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는 묘적의 집거지에서 가장 많이 전해져 내려온 창세기 주제의 시형화된 신화로서 고가 또는 고가고사로도 불립니다. 묘적의 고가에는 삼라 만상이 포괄되어 있는 바 우주의 탄생에서 인류와 물종의 기원, 천지개벽의 역사, 묘적의 대이주, 묘적의 고대 사회 제도와 일상 생산 생활 등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묘적 고대 신화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적의 고가 고사 신화는 보통 제사나 관원 상제, 친우회, 명절 등 장소에서 부르며 중노년 또는 무당 가수가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적의 고가 고사 신화는 민족의 심령적 기억이며 묘적 고대 사회의 백과 전서와 경전으로서 사학과 민족학, 철학, 인류학 등 분야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가고사는 오늘까지도 묘적의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현대문화와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지금은 실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강을 일례로 들자면 전현의 13만 묘적인 중에서 고가를 완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며 완정하지 못한 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마저도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기에 고가에 대한 보호가 의사 일정에 오른 실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묘적의 관변층 문학은 묘적의 민간 문학만큼 성과가 찬란하지 못합니다. 묘적의 관변층 문학의 최초의 대표 인물은 초나라의 구론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런 설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묘적의 관변층 문학의 대표 주자로는 당대의 가장 저명한 작가 심종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심종문 외에도 많은 묘적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심종문의 영향력을 따를 만한 묘적 작가는 아직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묘적의 예술 성과를 보기로 합니다. 묘적은 노래를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묘적의 비가는 우렁차고 감화력이 뛰어나며 무용으로는 갈대 생황춤, 걸상

0: 갈대생황초는 정월보름, 3월 3일, 중양절 등 명절과 풍작의 날, 혼례식 날에 추며 무용동작은 하반신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민간의 군중성 갈대생황춤은 보통 2명에서 5명의 남자가 갈대생황을 불면서 리드하고 기타 사람들은 그 주위를 원을 긋고 함께 춤을 추는 형식으로 진행돼서 그 분위기가 열렬하고 장면이 각언입니다. 경쟁성을 띈 갈대생황춤은 보통 명절이나 집회에서 춤 기교가 높은 2명에서 4명의 남녀가 표현하며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여 인기를 모으기도 합니다. 묘족의 음악은 성악과 기악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묘족의 성악은 악기에 반주 없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묘족의 민가는 그 내용이 풍부한 바 사랑 노래인 유방가, 술노래, 노동노래, 어린이 노래, 수수께끼 노래 등으로 나뉘며 그 곡조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비가는 귀주성 동남부의 일종의 특별한 민가 가창 형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비가는 보통 산 위에서 목청껏 부르는데 곡조가 우렁차고 호메로운 것이 특징적이며 독창이나 대창, 합창의 형식으로 사랑이나 시세 정치를 노래하곤 합니다. 또한 각종 민가 형식을 보면 전통적인 가사가 있는가 하면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는 묘족 청춘 남녀의 사랑 노래인데 대창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묘족의 자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묘족의 수공 예술입니다. 자수는 묘족 복장의 주요한 장식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묘족 여성 문화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묘족의 복장은 평상복과 명절복으로 나뉘는데요. 묘족은 평소에는 일반복 차림이지만 명절이나 시집갈 때면 성장을 합니다. 묘족의 자수는 그 소재가 아주 풍부하지만 보통 용이나 새, 물고기, 동고, 화훼, 나비 등을 수놓으며 일부는 묘족의 역사적 화폭을 수놓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묘족의 자수는 12가지 기법으로 화려한 무늬를 냅니다. 묘족의 자수는 종류가 아주 많은 바 색채로 구분하면 단일색 자수와 채색 자수로 나뉩니다. 묘족의 나렴 역시 세세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묘족의 전통 공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족의 풍습에 따르면 여성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날렴 기예를 전승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머니는 딸에게 날렴 제작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묘족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예를 익힙니다. 묘족의 나렴은 생산자가 자체 생활 수요로부터 출발해 창조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묘족의 나렴 예술은 오늘날 묘족 지역에서 나렴 예술을 주도로 하는 복장과 혼인 명절 풍속, 장례 풍속 등 독특한 세시 풍속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묘족의 은장신구는 아주 유명한데 가정작업장에서 남자가 수공으로 제작합니다. 묘족의 은세공 기술자들은 여성의 자수나 나렴 등 문양에서 창작 영감을 얻으며 본 민족의 전통적인 풍속과 미적 정치에 따라 정교하고 특색이 있는 은장신구를 제작하곤 합니다. 이어서 묘족의 의학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묘족이 거주하는 산간지역에는 약물자원 종류가 많고 산량이 풍부하며 그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약재 종류는 1,500종에 달하며 자주 사용하는 약재만 해도 200종에 달합니다. 최근 연간 중국은 묘족 집거 지역에 많은 약재 재배 생산 기지를 지어서 천마와 봉등, 두중 등 자주 쓰이는 약재의 인공 재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묘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하여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들어보시죠.

어쩌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운 작곡, 권태순의 노래로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추억들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삭이던 우리의 사랑, 세월이 남긴 추억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고

않는 우리 사랑. 세월이 흘러가도 황홀하고 행복해요. 가정 위해,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나는 당신 만나 행복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담아 봅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습금평 성소기에 중국의 식량, 중국의 밥그릇이라는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식량 안전 보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영구 기본 경작지를 고표준 경작지로 건설하는 것을 우선 실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추수 황금 시기를 부착해 고표준 경작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의 1,169만 무 경작지의 연도 건설 임무가 전부 완성되었고 루적 고표준 경작지 건설 면적이 1억 2,5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고표준 경작지 건설 규모가 가장 큰 성 중 하나로서 우리 성의 임무량, 완공량, 건설량은 이미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하달한 새로운 건설 임무가 1,523만 3,400무에 달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성 대중형 관계구역에서 고표준 경작지 보급률이 90%를 넘었고 건설된 프로젝트의 무당 평균 식량 생산 능력은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라북 수빈 지역의 규격화 개소에서부터 몽릉의 고표준 일괄 도면 스마트 감독 모델에 이르고 또 북대황의 지능형 수문 정밀 물 제어에서부터 치치아래 오리 농법, 부유, 밀산, 오대른지 등 지역의 침식 개울 정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고표준 경작지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표준 경작지가 연이어 펼쳐지는 데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성시현 3급 이중 전담반을 조직해 난관을 돌파하고 프로젝트 전 생애 주기에 걸쳐 25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고표준 경작지 건설과 감독의 전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 고표준 경작지 건설 투자액은 415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제28회 할빈 빙설 대책의 공원 부지 면적은 125만 평방미터로 확장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얼음과 눈의 총 사용량은 40만 립방미터에 달하며 빙설 경관, 놀이 체험, 공연 행사, 빙설 경기, 테마 IP, 부대 서비스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몰입형 겨울 빙설 관광 향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할빈 빙설 대세계는 빙설 경관이 새롭게 풍성해지며 공원 정문, 주탑, 드림 대무대 등 핵심 랜드마크를 새롭게 단장하고 곳곳에 인증샷 명소가 마련됩니다. 공원 내 빙설 건축물은 저녁에 달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놀이 체험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초대형 얼음 미끄럼틀을 기반으로 서쪽 구역에 초장거리 얼음 미끄럼틀을 추가하고 공원 곳곳에 중소형 얼음 미끄럼틀과 눈 미끄럼틀을 배치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 드림 대무대, 빙설 대무대 공연 외에 빙설 자동차 발레쇼 등이 차례로 진행되고 컬링, 아이스하키, 대중 설지 배구 등 일련의 빙설 스포츠 경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수분아시에 2021에서 2025년도 평안중국 건설 시범현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수분아시는 중공격차 전국대표대회, 역사자료관 등 홍색 진지를 기반으로 이동식 교실을 운영하고 경계비 선전단을 조직해 상시적으로 몰입형 홍색 교육을 전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러시아어 110, 대러시아 상사조종센터, 성내 최초 대외경찰실을 설립하고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분쟁조정, 이중언어 분쟁해결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대외 분쟁 조정 성공률은 100%에 달했고 조정 소요 시간은 80%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 변방주민 보조금, 변방수호 보조금 등 해민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고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속으로 보완하며 거주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개서시가 올 국경절 연휴 연인원 109만 3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서 동북 슈퍼리그가 20억의 화재 트래픽을 만들며 개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고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도 개서를 문화관광중심지로 부상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호림은 중국 침략 일본군 허두 요새 유적군과 허두 요새 박물관을 기반으로 요새 유적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비로 이어지는 몰입형 학습 답사 코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허두 요새를 찾은 방문객 가운데 가족 자녀 동반 여행 비중이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밀산 흥계호 신카이류 관광지는 올 국경절 연휴에도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방문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와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열기가 이어지고 흥계호의 하늘 거울 화재가 확산되면서 사진 애호가와 쇼폼 창작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관광지는 일몰 호수 감상, 호수가 별빛 캠핑, 철새 이동 관찰 등 가을 한정 상품을 내놨습니다. 개동현의 기린산은 기이한 바위와 겹겹의 불이름, 웅장한 산세로 가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봉황산은 구름과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숲과 시내가 맑고 그윽해 사냥의 고요함을 느끼게 했으며 진보도 숲지는 갈대가 하늘에 닿고 물새가 모여들며 국경지역 특유의 광활함과 평온함을 보여줬습니다. 흥룡강 유성TV의 오리지널 올 미디어 문화예능 프로그램 헤이 브라지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 양국 국민들의 일상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와 춤을 매개로 양국 인민 사이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이웃 간의 두터운 정을 몰입형으로 보여줍니다. 중도 양국 배우들이 함께 선보이는 경쾌한 가무, 홍매화 피네와 함께 프로그램 녹화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웃 간의 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이 바로 평범한 생활 속의 음식 맛입니다. 프로그램 가가향 하라소에서는 동북 지역의 탕수육과 러시아식 레바, 철소찜과 크바스 등 중도 양국 특색 음식을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중도 양국 음발 세대가 함께 경쾌한 광장 댄스를 췄습니다. 흥룡강 배천 수림 큰갓버섯 제1재배단지는 배천현 배천진 육합촌에 위치했습니다. 배천진은 수림복합 재배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갓버섯 특색 산업이 정착한 이후 현지 주민들의 현지 취업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균봉 배치부터 관리, 수확, 및 선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집앞 일자리를 제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큰갓버섯 하루 생산량은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국무원은 국민건강 15차 5개년 계획을 인쇄 발부해 향후 5년간의 국민건강 로선도를 그렸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 중 국민체질 특정 기준에서 량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31.1%에 달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1인당 기대 수명은 2025년에 79.25세에서 80세로 향상되고 203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전문 의사 3.7명, 등록 간호사 5.1명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입소율이 2025년 대비 6%포인트 상승되며 정계 좌우의 김미령 현역 의료 공동체가 시설 설비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100개 좌우의 지급시 및 이상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활 간호 확장과 향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난치성 중증질환 진단 및 치료, 림상기술 선도, 의학연구성과 전환과 핵심 인재 양성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고수준의 주민건강 도우미를 보급하고 스마트 보조진료의 기층 의료기구에서의 응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7번째 시간입니다.

0: 각자의 고정된 듯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성금이와 성거리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다. 진작에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가끔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라 량과 부모님은 편한 장소에서 편히 마주 앉았다.
1: 자, 사돈. 홀륜 가게 키운 딸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2: 아이고,
1: 세기가 참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3: 그럼요. 자, 그러면 애들 결혼 날짜는 아까 의논한 대로 다음 달 중순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애들 살림집은 우리 두 집에서 알아서 다 마련해 줬는데 애들이 귀엽고 글쎄 1년이라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니 사돈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 아이고, 애들이 원한다면요 저희도 문제없죠.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5: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살림하는 것도 배우고 뭐 좋죠. 우리 성금이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4: 그래요.
3: 네. 아휴, 쟤들이 원한다니까 우리도 1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1년 지나면 분가시킬 거예요. 사돈들도 이렇게 대범하게 이해해주시니 아휴, 너무 고맙네요.
1: 아, 자,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네. 음식도 네. 다 올라왔는데. 사돈, 많이 드세요.
5: 그럽시다.

0: 어, 너희들도 자, 얼른 먹거라.
1: 아, 네.
2: 여보, 천천히 드세요. 이 고깃국이 좋은 것 같으니 내가 어? 또 둘게요.
0: 그러지.
2: 10여 년을 그려왔듯이 성금이 어머니는 반찬 중 만만한 음식으로 골라서 남편이 그릇에 놔주고 영양가 많아 보이는 고기국도 그릇에 조금 떠준다. 남편이 차 사고를 당해 생사의 변두리에서 겨우 살아난 후로 성금이 어머니에게 생겨난 습관이다.

0: 성금아, 자니?
1: 아니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0: 다음 주말에 성글이랑 시간을 한번 맞춰봐.
1: 왜요?
0: 아니, 왜라니? 이제 결혼식도 오라서 하는데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야지.
1: 아, 네. 아,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내가 어깨 한마 해드려요.
0: 힘들긴 기쁜 일인데. 그나저나 말이다, 그 집 회원이 너 그 시집에서 1년간 같이 살면 그 애랑 함께 살게 되겠구나?
1: 네, 성걸 씨 누나가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 애 성걸 씨 어머니가 키웠어요. 딸이나 마찬가지죠.
0: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걔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나. 부모가 곁에 없으니 더 할 거다. 너 그 애한테 잘해라. 그래야 편히 살 수 있어.
1: 참 쪽집게네.
0: 쪽집게? 뭐가?
1: 어머니 말이에요. 미역인 걔가 시누이 맞잡이 될 거라던데. 응?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들 그 애한테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워요.
0: 그럴 거다. 앞으로는 그 애를 네 식구로 아끼고 많이 사랑해줘. 넌 겨운이고 성격도 좋으니 애가 널 좋아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1: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 바쁜 하루를 시작한 성금이. 오전 첫 수업을 마치자 교도처 주임 선생님이 잠깐 다녀가라는 문자를 보내온다. 들어오세요.
1: 김주임, 찾으셨습니까?
0: 어, 상금이. 어서.
1: 네.
0: 저, 여기 골간교원 교류학습 방안이 내려왔어. 가현세의 업무 골간들을 조직해 대도시 학교에 가서 학습을 조직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명예기 다섯 개 주어졌어.
1: 아, 네. 그런데
0: 이번에 말이요, 학교 지도부에서 토론한 결과 성금이를 비롯한 젊은 교원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로 했어. 출장 기간은 열흘이고 일주일 후에 출발하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 표에 해당 사항들을 적어서 내일까지 받쳐줘.
1: 네, 감사합니다, 김주임.
0: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지도부의 결정이니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녀.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그래, 가보.

그날 저녁 성거린이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한 터라 퇴근하기 바쁘게 성금이는 예비 시댁으로 향했다. 작은 핸드백엔 혜원에게 줄 스티커북 하나를 미리 챙겨 넣었다.

0: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성금이 왔어?
0: 네.
1: 어서 들어. 성거리는 같이 안 왔어?
0: 아, 네. 원래는 퇴근길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불 좀 늦어야 한다고 전화 왔어요.
2: 그랬구만. 우린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자자, 여기 안 써.
1: 안 써.
0: 네.
2: 과일도 들고 TV나 보면서 편히 기다려.
0: 아, 네, 괜찮아요. 아,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2: 아이고, 도울 거 없어. 매일 먹는 밥인데 크게 차린 것도 없고. 이젠 한 집 식구나 마찬가지니 허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1: 맞어.
0: 네, 어머니. 혜원이는요?
2: 방에 있어.
0: 아, 그럼 저 혜원이 방에 가볼게요.
2: 그럼.
0: 혜원아, 숭어야, 들어가도 돼?
3: 들어와라.
0: 혜원아, 안녕? 뭐 하고 있었어?
3: 인형.
0: 아, 인형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혜원아, 숙모가 너 주려고 선물 하나 사왔는데 볼래?
3: 응.
0: 자, 스티커북. 그리고 이건 혜원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 스티커.
3: 우와.
0: 여기에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서 혜원이 마음대로 꾸미면 돼.
3: 우와.
4: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혜원이는 방글 웃음을 지으며 성금이에게 다가온다. 바로 두 팔을 벌려 안기려고 하던 혜원이가 어색한 듯 눈치를 보며 주춤한다. 평소 애교가 별로 없는 상금이 역시 그런 혜원이를 바라보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손으로 A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다.
0: 혜원아, 이리 와봐. 여기 앉아. 혜원이는 숙모가 좋아?
3: 응.
0: 숙모도 혜원이가 좋아. 혜원이 보기엔 숙모가 어떤 사람 같아?
3: 선생님?
0: 그래, 맞아. 숙모는 선생님이야. 그럼 혜원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안 들어?
3: 잘 들어.
0: 그럼 선생님이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3: 응.
0: 혜원아, 어른의 말에 대답할 땐 응이 아니라 예라고 해봐. 너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지?
3: 응. 예.
0: 그래. 역시 우리 혜원이는 대단해. 한 번만 말하면 바로 해낼 수 있으니까. 숙모도 혜원이 선생님처럼 예라는 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를 좋아해. 알지?
3: 예.
0: 그래. 숙모는 혜원이가 존댓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는 게 이쁜지 잘 안다고 생각해. 혜원이처럼 청명한 어린이가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3: 예, 알아요.
0: 그래. 혜원이 오늘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하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꾸자꾸 하다 보면 혜원이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숙모랑 약속할까? 오늘부터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기로.
3: 예.
0: 그래, 좋아. 그럼 오늘부터 혜원이가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한 번씩 고칠 때마다 이 스티커북에 예쁜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 방금 혜원이가 숙모한테 아주 예쁘게 예 하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하나 같이 붙이자.
3: 좋아요.

0: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는 걸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이따 저녁 먹을 때 바로 이 약속 지켜보는 거야. 할 수 있지?
1: 할 수 있다. 여.
0: 할 수 있다 여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1: 네, 할 수 있어요.
0: 그래, 너무 잘했어. 혜원이 칭찬 스티커가 20개로 되면 그땐 숙모가 더 큰 선물 하나 해줄 거야. 칭찬의 선물.
1: 와, 좋아요.
0: 그래, 혜원아, 약속?
1: 약속?
0: 아,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비밀이야. 숙모가 예쁜 다이어리를 2개 샀는데 하나는 혜원이 둘 거야. 숙모도 똑같은 거 가지고.
1: 와, 다이어리? 나 이거 언제부터 갖고 싶었는데 내 짝꿍에게도 이런 다이어리가 있다? 아, 있어요.
0: 우리 이거 교환일기장으로 할까? 혜원이는 여기다가 이쁜 우리말, 존댓말로 일기를 쓰고 숙모도 재밌는 일기를 적어서 일기 10개가 차면 서로 바꿔보는 거야. 어때?
1: 좋아. 좋아요. 숙모,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2: 그러냐, 혜원아?
3: 우리 혜원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뛰어다녀?
2: 그러게.
1: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선물 줬다?
2: 어?
1: 썼어요. 예쁜 다이어리. 내가 그래? 갖고 싶었던 거.
3: 좋겠네.
2: 아유, 우리 혜원이 숙모 선물 받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어? 세기, 뭘 자꾸 사다 줘?
0: 별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수첩 같은 건데 혜원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1: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스티커북도 사줬다?
3: 그래?
0: 혜원아?
1: 여?
3: 무슨 여?
1: 숙모가 스티커북 사줬어요.
3: 그래?
1: 이거예요.
3: 이야, 예쁘구나. 아이고, 우리 혜원이 좋겠다.
2: 그러게.
3: 혜원아, 어휴, 삼촌이 왔나 보다.
1: 삼촌!
4: 오, 혜원아. 숙모는 왔어?
1: 응, 왔다. 왔어요.
4: 혜원아,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해?
1: 숙모가 내게 큰 선물 준댔어요. 말을 잘하면.
4: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이제 퇴근해요. 난 언제 11시인데.
4: 회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혼자 와서 심심했겠네, 상금이.
0: 괜찮아요. 혜원이랑 같이 많은 걸 했는데요.
4: 그랬어? 잘했네.
3: 얘도 참, 선금이 아까부터 와서 혜원이랑 놀아주고, 아이고, 우리 혜원이한테 선물까지 사다줘서 얘가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4: 그랬어요? 잘 됐네요.
5: 여보, 애들이 배고프겠는데 얼른 밥상 차려. 저녁 먹어야지.
3: 네, 아이고, 이미 다 차려놨어요. 성거리가 오면 먹자고. 자, 다들 와서 앉아. 어서 저녁 먹자.
4: 혜원아, 그 숙모가 선물한 다이어리 예뻐? 삼촌이 좀 보자.
1: 싫다. 이요?
4: 싫다요? 그 무슨 말이니? 혜원이 오늘 말투가 참 이상하네.
1: 삼촌, 이건 나와 숙모의 비밀이에요. 교환일기.
3: 어? 교환일기라니? 그건 뭐야?
1: 숙모, 나 좀 이따 스티커 2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0: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2개.
1: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3: 왜? 좀 더 먹지.
2: 그러게.
3: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0: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그래, 가서 놀아.
1: 아, 여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존댓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0: 네, 맞아요.
1: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곤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0: 어?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 그렇죠?
1: 맞소, 맞소.
2: 선금이, 어찌 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소?
3: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4: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0: 숨어. 나 좀 이따 스티커 두 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1: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두 개.
0: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2: 왜?
0: 어?
2: 좀 더 먹지.
3: 그러게.
2: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0: 그래, 가서 놀아.
3: 아, 여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좋은데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2: 네, 맞아요.
3: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원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2: 어?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 그렇죠?
3: 맞소, 맞소.
4: 선금이, 어찌 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소?
1: 네, 혜원이랑 약속했어요. 바른말 이쁘게 하면 큰 선물 해주겠다고요. 이제 처음이라 그래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2: 그랬구만. 아이고, 역시 선생님 말은 애들이 제일 잘 들어요.
3: 그래. 말을 고칠 때도 됐지. 내가 뭘 했소? 애가 크면 절로 다 알아서 고친다고 하지 않았소? 어?
2: 아니, 그게 절로 고쳐진 거예요? 아, 우리 겨원 며느리가 깨우쳐준 거지. 우리야, 언제 혜원이에게 지적 한번 할 생각을 했나요?
3: 이야, 그 참 신기한 일이군. 어? 누구 말도 안 듣던 애가 세기 말은 이렇게 잘 듣는 거 보니. 세기가 선생님 위력은 좀 있는 것 같구만. 어?
1: 네. 너무 걱정들 마세요. 혜원인 착한 애예요.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3: 그래, 다 잘 돼야지.

0: 다 왔어. 설명이, 우리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 내려서 집 앞에서 산책 좀 할까? 바람도 부드러운데.
1: 그래요. 오늘 저녁은 잘 먹었다고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다음 날은 우리 둘이서 데이트해요.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요.
0: 어, 좋지. 기다리겠어. 성금이, 응? 오늘 혜원이한테 작정하고 선물을 사준 거지?
1: 뭐라고요? 작정?
0: 아, 왜 날 그렇게 많이 쳐다봐? 난 진작 눈치챘어. 성금이가 혜원이에게 바르마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마음을 써서 선물하고 약속도 한 걸.
1: 그래서 법의 조카가 나한테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가요?
0: 아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 됐어? 사실 성금이는 우리 식구들이 여지껏 알면서도 못하던 말을 대신 해줬어.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는 눈치지 않았어.
1: 혜원인 너무 거짓불통의 내가 아니에요. 곁에서 꼭 이끌어주고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직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기뜸하니 애가 기다리기라도 한듯 인천 받아들이더라고요. 선물은 수단일 뿐이에요.
0: 그러게 말이야. 우리 누나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덜컥 혜원이를 맡아버린 어머니 아버지는 혜원이의 아픔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아끼다 못해 지적 한마디 참아 못하는 거지. 나도 잘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때론 난 누나가 밉소. 혜원이를 보면.
1: 성걸 씨 마음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성걸 씨 부모님이나 성걸 씨 탓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좀 더 편히 받아들여요.
0: 그래야지. 누나는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겨우 와서 혜원이를 보고 가는데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혜원이 불쌍해서 못 보겠어.
1: 왜요?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뻐해봤자 엄마와 같이는 하루 이틀에 못 비기는 것 같소. 애가 어쩌다 엄마를 만나면 너무 좋아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다시 엄마를 보내고 나면 어린애가 며칠을 몸살하듯이 울면서 버틴단 말이오. 자다가도 훈웃기고 웃음기도 며칠씩 사라지고.
1: 성걸 씨가 왜 그렇게 혜원이한테 애잡잘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0: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 누나가 참갈 것 같소. 휴가차 또 이 동생 결혼식도 볼 겸 외국에서 온다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 혜원이가 또 얼마나 마음을 앓을지 벌써 걱정되는구만.
1: 괜찮아지겠죠. 애도 조금씩 크면서 알 건 알아가게 되잖아요. 강해져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면.
0: 그래, 이젠 성금이 말을 들어야겠어. 나도 곧 장가갈 사람이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1: 그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아, 참, 성걸 씨.
0: 응?
1: 나 다음 주 출장 가요. 학교에서 업무 학습을 보내는데 고맙게도 나에게 그 명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0: 뭐? 출장? 어디로? 며칠이나?
1: 상해로 가요. 열흘쯤 걸릴 거예요.
0: 자, 상금이. 우리 결혼

0: 이거 단달이야. 이거저거 결혼 준비도 해야겠는데 출장이라니. 미룰 수 없어? 아님 가지 말던가.
1: 아니 성골씨, 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성골씨가 함께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니요?
0: 아, 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다음 기회에 가면 안 되는가 그 말이지.
1: 안 돼요. 출장 다녀와서도 결혼식까지는 두 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충분해요. 예식장도 다 준비됐고 친척 친구들에게 알리는 일만 남았는데 뭘 크게 준비할 게 있어요?
0: 아니, 남들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자 하면서 바쁘다던데 이 신부는 출장이라니. 참나.
1: 성벌씨, 미리 얘기해두지만 전 앞으로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업주부로 살 생각은 없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 꿈을 접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0: 무슨 말인지 알마나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 문제에선 난 언능 성금이 편이었잖소. 결혼을 하더라도 성금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쳐갈 수 있어. 다만 결혼을 앞두고 색시를 보내사니 이거 아쉬워서.
1: 열흘이에요. 1년 12달도 아닌데요 뭘. 성골씨.
0: 알았어. 성금이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이라면 할 수 없지. 그럼 가기 전에 시간 잡아서 결혼 등기를 해야겠어. 내 색시라는 걸 이름도 성 찍어놔야지.
2: 성거리가 말을 하며 다가와 어느새 성금이 허리를 껴안는다. 어둠 속에서도 성금이를 향한 성거리 아쉬움 담긴 눈빛은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곧 두 그녀에게 전해진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척되는 가운데 성거리네 부모도 며느리 맞을 준비를 짬짬이 해가고 있었다.
3: 성거라, 오늘 네 방의 커튼도 새로 바꿨다. 다른 기물들은 모두 준비됐으니 이제 식만 얼리면 되겠구나. 응?
0: 네, 어머니. 요즘 청첩장을 만들고 있어요. 다 되면 친척 친구들한테 돌리면 돼요.
3: 그래.
4: 성거라,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 색이랑 충분히 토론을 해봤냐? 네 생각뿐인 건 아니겠지?
0: 아니에요, 아버지.
3: 선금이가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냐? 요즘 젊은이들 치고 그런 애들 드물잖아.
0: 네, 선금이랑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1년을 같이 살면서 천천히 본갈 준비를 하면 되죠.
3: 그래, 알았다. 신혼방도 다 꾸며놨고 결혼하면 여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0: 네.
5: 할머니! 할머니!
3: 어. 우리 혜원이 숙제는 다 했어?
5: 다 했어요. 삼촌, 너 목이 말라요. 음료 주세요.
0: 오, 알았어. 혜원아, 너 숙모와의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구나.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 줄 몰랐네.
5: 삼촌, 나 오늘도 스티커 3개 붙였어요.
0: 와.
5: 지금까지 붙인 거 합하면 8개예요.
0: 이야.
3: 우리 혜원이 최고야.
4: 그래.
0: 우리 혜원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알면 숙모가 너무 기뻐할 거야. 삼촌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사줄까?
5: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싫어요. 삼촌, 음료 주세요.
0: 그래. 자, 받아.
5: 고마워요, 삼촌. 나 내 방에 갈래요.
0: 그래, 가.
3: 아유, 우리 혜원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4: 애가 웃음도 많아지고 예의도 있어지고 말투 하나 바꿔놓으니 애가 저렇게 달라 보이잖소.
3: 그러게요. 처음엔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가 싶더니 이젠 제법 잘.

0: 자연스러워졌네요.
1: 애들은 누가 가르쳐만 주면 인증거쳐예요. 예전엔 혜원이를 뭐라 하면 탓하는 것처럼 여길까봐 그런 대로 놔뒀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0: 이제 내 누나도 집에 오면 혜원이의 변화에 놀랄 거다. 여중 엄마한테도 반말만 써왔잖냐.
2: 맞소. 그나저나 애한테 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했소?
0: 아직 안 했어요. 얘기하면 혜원이가 손꼽아 그날만 기다릴 것 같아서요.
1: 아직 한 달 남아 시간이 있으니 그때 가서 알려줘도 될 거예요.
0: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번에 또 엄마가 왔다 가면 혜원이가 얼마나 아플지 벌써 걱정이다.
2: 그러게 말이요. 애들은 제 부모 곁에서 커야 하는데.
3: 한 주일 후 성금이는 서원대로 출장 학습의 길에 올랐다. 정화보는 대도시 상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젊은이 도가의 활발한 겨울에는 그의 시야를 활짝 넓혀주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즐겼다. 그 사이 성거리는 차곡차곡 결혼을 위한 사소한 준비들을 알뜰히 해나갔다. 체험학습이 끝나는 날, 그동안 같은 숙소에서 지내며 무척이나 정이 든 동기들이 떠나기 전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하고 어느 불빛 화려한 스탠드바에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다.
4: 우리의 반응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5: 즐거웠습니다.
6: 아쉬워요.
7: 저기, 저 여보세요. 혹시 아 저기
8: 양 선생, 뒤쪽 사무실 누가 부르는 것 같네. 혹시 양 선생 찾는 거 아니에요?
9: 네.
7: 아 저기 혹시 성은?
9: 어머, 이게 누구야? 성국이?
7: 아, 그렇지. 이거 성금이지. 성금이 맞구나. 잘못 알아봤을까봐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림없구나. 성금아, 너 상해는 언제 왔어? 아니 여긴 또 어떻게 온 거야?
9: 저기 잠깐만. 성국아, 어떻게 여기서? 저 실례할게요.
10: 네. 그러세요.
9: 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7: 그래.
9: 성국아, 넌 어쩌다가 여기 있어?
7: 내 회사가 이 부근에 있어. 야근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고 왔지. 그때나 출장차 고향에 갔을 때 너 만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볼 줄은 생각도 못했다야. 넌 어떻게 왔어?
9: 나도 출장. 여러 학교 교원들이랑 함께 체험 학습을 왔다가 헤어지기 전날이라 다들 한번 모이자고 해서.
7: 아 그래? 아참, 야 묘하게도 이 큰 상해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다니. 금방 협상에서 하도 네 모습이 눈에 익길래 야 반갑다야. 아, 너 언제 가? 나 내일 출장인데 내일 고향에 또 가.
9: 그래? 난 내일 오전 티켓 끊었는데.
7: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인연이 아닐 수 없지. 인연이라도 기막힌 인연이다야.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

0: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습근평 청소기에 중국의 식량, 중국의 밥그릇이라는 강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식량 안전 보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영구 기본 경작지를 고표준 경작지로 건설하는 것을 우선 실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추수 황금 시기를 포착해 고표준 경작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의 1,169만 무 경작지에 연도 건설 임무가 전부 완성되었고 루적 고표준 경작지 건설 면적이 1억 2,500만 무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고표준 경작지 건설 규모가 가장 큰 성 중 하나로서 우리 성의 임무량, 완공량, 건설량은 이미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하달한 새로운 건설 임무가 1,523만 3,400무에 달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성 대중형 관계구역에서 고표준 경작지 보급률이 90%를 넘었고 건설된 프로젝트의 무당 평균 식량 생산 능력은 1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라북 수빈 지역의 규격화 개소에서부터 몽릉의 고표준 일괄 도면 스마트 감독 모델에 이르고 또 북대황의 지능형 수문 정밀 물 제어에서부터 치치아래 오리 농법, 부유, 밀산, 오대른지 등 지역의 침식 개울 정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고표준 경작지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표준 경작지가 연이어 펼쳐지는 데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성시현 3급 이중 전담반을 조직해 난관을 돌파하고 프로젝트 전 생애 주기에 걸쳐 25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고표준 경작지 건설과 감독의 전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성 고표준 경작지 건설 투자액은 415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제28회 할빈 빙설 대책의 공원 부지 면적은 125만 평방미터로 확장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얼음과 눈의 총 사용량은 40만 립방미터에 달하며 빙설 경관, 놀이 체험, 공연 행사, 빙설 경기, 테마 IP, 부대 서비스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몰입형 겨울 빙설 관광 향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할빈 빙설 대세계는 빙설 경관이 새롭게 풍성해지며 공원 정문, 주탑, 드림 대무대 등 핵심 랜드마크를 새롭게 단장하고 곳곳에 인증샷 명소가 마련됩니다. 공원 내 빙설 건축물은 저녁에 달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놀이 체험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초대형 얼음 미끄럼틀을 기반으로 서쪽 구역에 초장거리 얼음 미끄럼틀을 추가하고 공원 곳곳에 중소형 얼음 미끄럼틀과 눈 미끄럼틀을 배치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놀이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 드림 대무대, 빙설 대무대 공연 외에 빙설 자동차 발레쇼 등이 차례로 진행되고 컬링, 아이스 하키, 대중 설지 배구 등 일련의 빙설 스포츠 경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수분아시에 2021에서 2025년도 평안중국 건설 시범현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수분아시는 중공욕차 전국대표대회, 역사 자료관 등 홍색 진지를 기반으로 이동식 교실을 운영하고 경계비 선전단을 조직해 상시적으로 몰입형 홍색 교육을 전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러시아어 110, 대러시아 상사 조종센터, 성내 최초 대외 경찰실을 설립하고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분쟁 조정, 이중 언어 분쟁 해결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대외 분쟁 조정 성공률은 100%에 달했고 조정 소요 시간은 80%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 변방주민 보조금, 변방수호 보조금 등 해민 정책을 엄격히 리행하고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거주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개소시가 올 국경절 연휴 연인은 109만 3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앞서 동북 슈퍼리그가 20억의 화재 트래픽을 만들며 개소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고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도 개소를 문화관광중심지로 부상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허림은 중국 침략 일본군 허두 요새 요석궁과 허두 요새 박물관을 기반으로 요새 요석에서 2차 세계대전 정전 기념비로 이어지는 머리평 학습 답사 코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허두 요새를 찾은 방문객 가운데 가족 자녀 동반 여행 비중이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밀산 흥계호 신카이류 관광지는 올 국경절 연휴에도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방문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동북 슈퍼리그와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열기가 이어지고 흥계호의 하늘 거울 화제가 확산되면서 사진 애호가와 쇼폼 창작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관광지는 일몰 호수 감상, 호수가 별빛 캠핑, 철새 이동 관찰 등 가을 한정 상품을 내놨습니다. 개동현의 기린산은 기이한 바위와 겹겹의 불이름, 웅장한 산세로 가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봉황산은 구름과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숲과 시내가 맑고 그윽해 사냥의 고요함을 느끼게 했으며 진보도 숲지는 갈대가 하늘에 닿고 물새가 모여들며 국경지역 특유의 광활함과 평온함을 보여줬습니다. 흥룡강 유성TV의 오리지널 올미디어 문화예능 프로그램 헤이 브라지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 양국 국민들의 일상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와 춤을 매개로 양국 인민 사이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이웃 간의 두터운 정을 몰입형으로 보여줍니다. 중도 양국 배우들이 함께 선보이는 경쾌한 가무 홍매화 피네와 함께 프로그램 녹화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웃 간의 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이 바로 평범한 생활 속의 음식 맛입니다. 프로그램 가가향 하라소에서는 동북 지역의 탕수육과 러시아식 레바, 철소찜과 크바스 등 중도 양국 특색 음식을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중도 양국 음발 세대가 함께 경쾌한 광장 댄스를 췄습니다. 흥룡강 배천 수림 큰갓버섯 제1재배단지는 배천현 배천진 육합촌에 위치했습니다. 배천진은 수림 복합 재배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갓버섯 특색 산업이 정착한 이후 현지 주민들의 현지 취업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균봉 배치부터 관리, 수확, 및 선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집앞 일자리를 제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큰갓버섯 하루 생산량은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국무원은 국민건강 15차 5개년 계획을 인쇄 발부해 향후 5년간의 국민건강 로선도를 그렸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 중 국민체질 특정 기준에서 량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31.1%에 달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1인당 기대 수명은 2025년에 79.25세에서 80세로 향상되고 203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전문 의사 3.7명, 등록 간호사 5.1명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입소율이 2025년 대비 6%포인트 상승되며 정계 좌우의 김미령 현역 의료공동체가 시설 설비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100개 좌우의 지급시 및 이상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활 간호 확장과 향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에 난치성 중증질환 진단 및 치료, 림상기술 선도, 의학연구성과 전환과 핵심 인재 양성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고수준의 주민건강 도우미를 보급하고 스마트 보조진료의 기층 의료기구에서의 응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0: 날이 희붐이 밝아올 때 지프차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지프차를 밤나무 밑에 세우자마자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쳐다보니 대가리가 다섯 개 달린 중형 폭격기가 분사식 전투기 네 대에 호위되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어느덧 비행기들은 마을 상공에 이르렀다. 운전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지프차를 대피시키기는 했지만 목표가 폭로되면 조선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이때 조선 처녀애가 팽팽한 목소리로 외쳤다.
1: 중국 비행기야! 중국 비행기야!
2: 저 애가 지금 미국 비행기를 중국 비행기라고 적어본 게 아닙니까?
1: 왔어! 왔어! 중국 비행기가 왔어!
0: 여자애는 깡충깡충 뛰면서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류대순이 북쪽을 바라보니 비행기 두 대가 아침 햇빛을 안고 연기

0: 이를 길게 끌며 남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1: 운전수 도모, 저 비행기가 정말 중국 비행기입니까?
2: 네, 지금 북쪽에서 날아와 남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경 저 미국 비행기와 한발 붙을 겁니다.
3: 우리도 중국인민지원군 공군부대가 전투에 뛰어들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처음 봅니다.
1: 이야, 저렇게 우리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격동되네요.
4: 동무들, 젊은 공군 동무들, 참 잘 왔어. 우리가 동무들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 지금까지는 적들이 하늘을 독차지했는데 우린 정말 진저리가 났어. 어서 인민들의 빚값을 받아내라고!

0: 처녀애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밥을 짓던 여성들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왔다. 그들은 중국 비행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환승을 질렀다.
1: 중국이야! 중국이야!
2: 중국 비행기라고? 어디?
1: 중국 비행기예요!
2: 중국 비행기!
1: 중국 비행기다! 중국 비행기다!

제비는 벌써 적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인차 대형을 바꾸더니 한 대는 옹호하고 한 대는 폭격기를 추격했다. 적기들은 대형이 오수선해지더니 인차 침착성을 회복했는지 수적 우세를 믿고 아군 비행기에 대들었다. 하늘에서는 저가의 비행기들이 실북나들 듯 왔다 갔다 하면서 규관포를 쏘아댔다.

0: 쳐다보며 많은 적들과 맞다든 아군 비행기들이 걱정되어 손에 땀을 쥐었다.
1: 야단났구만.
2: 아니, 왜 그럽니까?
1: 저거 보시오. 우리 비행기 한 대가 저희에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0: 폭격기를 추격하던 아군 비행기를 적기 한 대가 뒤쫓고 있었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사태는 매우 위급했다. 유대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3: 어머! 위를 조심하오!
1: 여기서 소리친다고?
4: 아, 비행사가 들을 줄 아오?
2: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0: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유대순의 소리를 듣기라도 했는지 갑자기 고도를 낮췄다. 그러자 뒤쫓고 있던 적기가 우를 스쳐 지났다. 그러더니 고도를 높이면서 중형 폭격기를 추격했다. 아군 비행기가 잠깐 사이에 중형 폭격기를 따라잡았다. 아군 비행기의 기수에서 불줄기가 뿜겨져 나오더니 중형 폭격기에 불이 확 달렸다. 중형 폭격기는 술에 취한 놈처럼 비틀거리다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3: 이야!
5: 잘한다!
6: 잘한다!
0: 폭격기가 추락되는 것을 보고 적기들은 당황해서 남쪽으로 꼬리를 뺐다. 또 은재비는 성선하서 계속 적기들을 추격하여 남쪽으로 날아갔다. 은재비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흰 연기만은 낭만적인 그림처럼 쪽빛 하늘에 걸려 있었다.

0: 리대순이 부대로 돌아왔다. 탐부에서는 연락병인 양춘을 시켜 그를 3년까지 호송하게 했다.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던 곽상이 반갑게 뛰어왔다.
1: 이게 류대순 동무 아니오? 우리 대순 동무가 돌아왔구만.
2: 여자 동무, 그간 잘 지냈소?
1: 잘 있었지. 동무는 조국이 간 지 반년이 넘었지.
2: 아홉 달쯤 되오.
1: 자, 동무들, 류대순 동무가 돌아왔소.
3: 대순 동무
1: 언제 우리에게 보고하겠소?
2: 그 참 명장 동무도 급한 성민은 여전하구만. 지금 막 도착한 사람 보고 보고부터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1: 자, 그럼 먼저 렴부로 가겨.
0: 그때 한 옆에 서 있던 양춘이 곽상에게 경례를 올렸다.
4: 임무를 수행했으니 전 돌아가겠습니다.
1: 대련아, 우리 련의 식사가 그닥 짜느니 돌아가겠다 그 말이냐?
4: 아닙니다. 왜 그냥 저의 아명을 부릅니까? 나도 과명리 있는 사람인데.
1: 그럼 앞으로는 양춘 동무라고 부르지. 어때?
4: 진작 그러셔야죠.
1: 죄꼬만 게 자존심은 살아있어가지고.
4: 농담은 그만해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서.
1: 그건 또 무슨 소리냐?
4: 내가 부탁한 일은 언제 해주시는 겁니까?
1: 아, 저동 문제 말이냐? 그건 안 될 것 같다.
4: 아, 왜 안 됩니까?
1: 연대에 오고 싶으면 내가 직접 단장 동지와 정치위원 동지를 찾아가 말해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지 말고.
4: 이젠 누구한테도 정을 들지 않겠습니다.
1: 이놈이 제 쪽에서 시톡해가지고는. 그래, 너 뭘 믿고 큰 소리냐?
4: 단장 동지가 승낙했거든요. 2-3일 후에 인차 연대에 오게 돼요.
1: 정말이냐?
4: 거짓말이면 나 강아지 새끼예요.
1: 그런데 왜 능청스럽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냐?
4: 그야 뭐 류장 동지가 나를 진심으로 관심하는지 안 하는지 총 떠보느라고 그랬죠?
1: 아, 이놈이 보사보사하니까 어? 나보다 더한 깨돌이구나. 어?
0: 양춘은 깔깔거리면서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간다. 곽상은 류대선을 데리고 1호 갱도에 있는 렴부로 들어갔다.
1: 대순 노모, 우리 련의 골들이 어떻소?
2: 아, 정말 생각밖이요.
1: 하지만 아직 멀었어. 동무도 아까 나무를 미어 올리는 걸 보았을 거요. 갱도문을 든든히 하는 위에도 난 목수 동무들에게 총을 씌워놓을 틀이며 그릇들을 올려놓을 잔장이며 안즈뱅이 상이며 걸상들을 만들게 할 생각이오. 놈들이 물러가지 않은 한 우린 놈들과 싸워야, 놈들을 요성낼 때까지 싸워야 한단 말이오. 난 제국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기운이 센지 겨뤄보겠소. 그것도 등잔과 같은 거란 말이오. 그래, 기름이 마르지 않은 등잔이 있을 수 있겠소?
2: 그래야지. 조국 인민들이 우리를 든든히 지지하는데 우리가 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1: 이번에 조국이 가서 어떤 곳을 돌아다녔어?
2: 아, 북경, 서안, 란주, 은천, 옥문, 신강, 조국의 서북 지방을 거의 다 돌아다녔어.
1: 그러기에 그렇게 오래 했었구만. 모수석을 만나봤소?
2: 만나봤소.
1: 준례 총리와 주덕 총사령도 만나뵀겠지?
2: 다 만나봤소.
1: 그분들은 옥치가 건강하시겠지?
2: 하, 초상화에서 뵙던 때보다 좀 축해진 것 같았소.
1: 물론 그러시겠지. 새 중국이 창건된 지 몇 해 되지 않고 나란 일도 몹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큰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신뢰하시겠소.
2: 그날 난 얼마나 격동되었던지 눈물이 쏟아져서 한마디 말도 여쭤보지 못했소.
1: 하지만 난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어. 해방전쟁 때 우리 부대는 여러 번 서백파 가까운 곳까지 갔지만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 이번의 동무는 얼마나 큰 영광이오.
2: 난 이번에 받은 감동을 전투에서 잘 싸우는 것으로 보답해야겠소.
1: 모석이 훌륭한 전사라면 응당 그래야지.

0: 얼마 후 곽상례 료는 일선에 배치되었다. 한동안 아군은 령량을 집중하여 갱도굴설을 하다 보니 수동적인 공격을 별로 조직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의 기염이 점점 사나워졌다. 놈들은 낮이면 포사격의 오모를 받으며 아군 갱도 전연에 접근하여 파괴 책동을 감행했고 밤이면 소부대를 파견하여 교란했다. 곽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맑게 개인 어느 날 오후 사장이 진지 시찰을 나왔다. 곽상이 사장에게 다가갔다.
1: 사장 동지,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2: 무슨 건의요?
1: 제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는 속에서 조미 수세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2: 보아하니 곽상 동무가 또 손바닥이 근질거려나는 모양이구만.
1: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좋습니다. 우리는 갱도를 든든히 구축하긴 했지만 결함도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갱도를 단지 포사격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갱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갱도를 구축한 목적은 더욱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옳은 말이요. 우리는 언제나 소극적인 방어를 반대해와서 모주석께서는 늘 이렇게 교시했어.
1: 하지만 요즘 우리는 별로 전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이면 적의 보병들이 우리 전연 진지에까지 기어들고 폭격과 포사격으로 갱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교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간 전투에서 우리가 주동이 아니었습니까?
2: 그럼 동무의 의견은 뭐요?
1: 저의 의견은 소분대의 야간 활동을 강화하여 중간 지대를 쟁탈하자는 것입니다. 야간 전투에서 우리가 주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놈들의 대가리에 오줌을 갈기면 갈겼지 놈들이 우리 앞에서 침을 뱉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동무와 나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는구만.
1: 네? 사장 동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2: 내가 오늘 온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1: 그 말씀 들으니 힘이 부쩍 납니다.
2: 사당위원회에서 곧 결정짓게 될 것이요. 그럼 동문이가 먼저 한 개 분대쯤 파견하여 한번 시험삼아 해보라고.
1: 네, 알았습니다.
0: 곽상은 사장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면서 흐뭇하게 웃었다. 사장을 바래고 난 곽상은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이번 전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생각해보았다. 그때 로보모라고 불리우는 꼬마반 반장 진삼이 집안에 들어섰다. 진삼은 희쭉희쭉 웃으면서 곽상에게 다가왔다.
3: 된사동무, 이번 임무를 누구한테 맡기겠소?
1: 임무라니?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3: 날 속이지 마. 이 임무를 우리 반에 맡겨줘.
1: 이 동무 이거 귀신이 따로 없구만. 근데 이건 누구한테서 들었소?
3: 그서 짐작이 지나지 않소?
1: 짐작이라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아까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림자가 언뜻하는 것 같아 뒤를 돌아다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 누가 엿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봐.
3: 양춘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들었다오. 그렇다고 그 애가 정말 일부러 엿들은 거 아니오?
1: 그 깨소배기 같은 놈이. 그 애를 좀 잘 단속해야겠소. 내가 련부에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자네가 그 애를 데려다가 잘 교양하겠다고 하기에 꼬마반이 보내는데 이게 뭐요? 그놈이 어릴 적 장난꾸러기 본성이 여전하다 말이오.
3: 아이고, 우리 안장 동무도 참. 앞으로 음악이 단속하면 되잖소. 우리 반에는 신병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적들과 맞다들지 못했소. 그 동무들을 먼저 소형 전투에 참가시켜 단련 해내면 후에 큰 전투를 할 때 좋은 점이 많을 게 아니오. 안 그렇소? 영장 도무도 늘 말하다시피 조선의 싸움터는 큰 훈련장이란 말이오.
1: 좋소, 좋소. 그럼 내가 로버몬과 의논해보겠소.
0: 꼬마 반 반장 진삼은 만면에 웃음을 담고 꼬마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 반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저물기 전에 보슬비가 내렸다. 다행히도 인차 날이 들리면서 서쪽 산마루에 신날 같은 초생달이 떠올랐다. 박지도 캄캄하지도 않아 야간 전투를 하기에는 안성맞춤한 밤이었다. 진삼과 꼬마들은 거뜬한 차림을 하고 떠났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